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살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말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내가 미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천사가 따로 없네. 그런가 하면 언젠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찰스 디킨스의 그 유명한 작품 위대한 유산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내 곁에서 늘 조용히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도 있겠죠. 10월 4일 숫자로 읽으면 천사.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작은 천사가 되어도 좋겠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가운 눈빛 하나로 충분하게 천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금 연휴 속에서 맞이하는 10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10월 4일 천사가 생각나는 10월의 첫 주일 아침 첫 곡은요. 포레스텔라 엔젤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계세요? 오늘 같은 날은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내일 월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일도 대체 공휴일 쉬는 날이잖아요. 가을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밖으로 나가 걷기에도 참 좋은 그런 시기인데요. 좋은 사람과 밥 한 끼 먹고 가을길도 거닐고 밀린 잠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연휴라는 건 우리에게 잠시 속도를 늦춰보라고 건네주는 그런 시간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디에서 10월의 첫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10월 4일 천사의 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스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스녀의 마음술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바비킴의 엔젤 감상하시고요. 은빛스녀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쾌청해지기를, 10월 단풍처럼 우리 하루도 곱게 물들기를, 가을 소풍처럼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기를. 잘 쉬고 잘 충전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 그 넉넉한 마음 데리고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녀의 마음속.

창문을 열면 바람 끝이 제법 서늘합니다. 나뭇잎도 조금씩 빛깔을 바꾸고 햇살은 여전히 환한데 마음 한구석에는 문득 쓸쓸함이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괜히 초조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언가를 켭니다. 손 안에 작은 화면을 열고 텔레비전을 켜고 이것저것 들여다보며 마음의 소리를 잠시 덮어둡니다. 그런데 화면은 환해지는데 마음은 왜 더 어두워질까요?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로사시라는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늘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마음이 힘들수록 우리는 열심히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음속 화는 점점 커져갔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돌보지 않았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겁이 나는 아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이.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힘들었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아이. 우리는 그 아이가 보채면 자꾸 조용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리라고. 이 정도는 견뎌야지.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누군가 다정하게 눈을 맞춰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싶을 때 잠깐 멈추어 내 마음에게 물어봅니다.

많이 힘들지? 버거웠구나. 그냥 좀 쉬고 싶었구나. 잘하지 못할까봐 무서웠어? 신기하게도 마음은 답을 찾아주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던 마음, 혼자 견디느라 지쳤던 마음, 말하지 못하고 오래 품었던 서러움까지 하나씩 하나씩 바라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와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지요.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은 그 바람소리 사이로 오래 기다리고 있던 내 마음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듣고 있어. 이제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아메리카 로니 피플. 주일 아침 마음의 평화를 만나는 참 좋은 오늘 은빛순의 마음술래. 오늘은 김용훈 순예스의 마음속에 있는 쓸쓸한 아이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바깥에서 필요한 것은 적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즐거움의 원천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거고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내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오직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일종의 자유라고 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좀 다른 말 같아요. 혼자 있는데도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분주하게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씁쓸한, 쓸쓸한, 외로운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빈 시간을 막 스마트폰이나 TV로 채우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나와 함께 있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샘, 다이아나 로스, 딤 프롬 마호가니, Do you know where you are going to?

올리비아 뉴튼 존, 샘, 다이애나 로스, Steam from Mahogany. Do you know where you are going to?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같죠. 우리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무엇을 더 해야 되지? 계속 방향을 묻게 되는데 가끔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지금 괜찮은가? 가끔은 방향을 몰라서 목적지를 잃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달려와서 지금 현재 괜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었다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기보다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런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린다 론스타트, 블루베유, 돈 맥클린, 크로스로스.

린다 론스타드 블루베유 돈 맥클린 크로스로즈. 가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즐겁게 잘 놀고 웃고 떠들고 돌아섰는데 문득 왠지 공허한 외로움 이런 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순간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 왜 이러지? 나도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레쇼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가장 힘들고 분주할 때가 자기 모습이 드러난대요. 그럴 때 정말 친절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완벽하다. 성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해해줘. 내가 오늘 힘들어서 화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또 알아보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은빛수녀의 마음술래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짐 크로치, I got a name, 리타 쿨리지, We are all alone.

짐 크로치, I got a name, 리타 쿨리시, we are all alone.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혼자 태어났고 또 혼자 떠납니다. 이 가을에는 혼자 걷는 길, 혼자 사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예전에는 혼자라는 말이 외롭다라는 말과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있었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충만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뭔가 그냥 혼자 있으면 평온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순간. 그런데 우리 선정거제 여러분께서는 그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어있다고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또 뭔가 또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스마트폰을 또 먼저 본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톡을 한다거나 그냥 멍한 시간. 아마 이 가을에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혼자 걷는 것. 특히 운동할 때 혼자 운동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모두가 외로워도 풍요로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That Lonesome Road, Cast Even If You Wanna Sing Out, Sing Out.

제임스 테일러, That Lonesome Road, Cat Stevens, If You Wanna Sing Out, Sing Out. 10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만큼은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을 조금 안으로 데려와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쇼펜하우어가 한 말, 자기 안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바깥에서 필요한 것은 적어진다. 결국 행복은, 즐거움의 원천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연애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나 자신과.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외로운 아이에게 괜찮아,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 곡은요, 골든 라이트풋 케어프리 하이웨이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온을 알아차리는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탁 나오는 그 순간이 있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슬쩍 창문을 내렸다가 서늘한 바람에 금세 창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뜨거운 커피를 샀는데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릴 때 계절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제법 찬 기운이 도는 휴일입니다. 온기를 유지할 무언가를 챙기지 못했다면 이런 음악은 어떨까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시실리안 들려드렸어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요네스 브람스의 클라비오 슈티케 피아노 소품집 작품 번호 118번 가운데서 로만체 들려드립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비오 슈티케 피아노 소품집 작품 번호 118번 가운데서 로만체 들으셨습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사 안에서 듣는 오늘 10월 4일에 펼쳐진 여러가지 이야기를 아울러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음악은 작곡 앙브라스 토마의 오페라 햄릿입니다. 앙브라스 토마는 프랑스 낭만주의 오페라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19세기 초에 이른바 그랜드 오페라, 대규모 화려한 오페라와 19세기 후반 오페라 작곡가들을 연결해주는

19세기 초부터 오펠리아 열풍을 계속 맞고 있었는데요. 그 기원은 이제 이 아일랜드 여배우 해리엇 샘슨이 1827년에 파리 무대에서 이 햄릿의 오펠리아 역으로 무대에 오르면서부터입니다. 이때 프랑스 예술가들이 굉장한 또 청중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어로 이루어진 이 연극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도 어떤 이 해리엇 심슨의 탁월한 연기 또 셰익스피어 햄릿이 지닌 그 어떤 무거운 주제 또 프랑스 당시 연극과는 좀 다른 영국 배우들, 영국 연극의 연출 등의 강렬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베를리오즈가 바로 이 심슨이 연기하는 오펠리아를 보고 그냥 정신이 나가서 쓴 곡이 저 유명한 환상교향곡이죠. 예, 심지어 베를리오즈는 심슨과 결혼하기까지 했죠. 예, 오래가지는 못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만 이런 오펠리아에 대한 열풍은 계속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햄릿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햄릿을 다룬 연극이나 또 이런 음악 작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오펠리아를 다룬 음악 작품도 꾸준히 만들어졌는데 이 토마의 햄릿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햄릿 못지않게 이 오펠리아, 프랑스에서는 이제 오펠리가 됐죠. 오펠리아가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고 아무래도 오페라는 긴 원작을 좀 쳐내고 집중하다 보니 햄릿과 오펠리아 이두 사람에게 비중이 급격히 쏠리는 그런 일종의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낭만주의적으로 각색된 토마의 오페라에서의 오펠리아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안 됐지만 광기에 빠져서 결국 삶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인 여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원작과는 조금 멀어졌다고 할수 있지만 19세기 낭만주의적인 어떤 미학 관점 취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세기 초반 이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에서는 이 독특한 장면이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광란의 장면이라고 불리는 건데 주인공 대개는 여주인공이 지나친 고통과 시련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이제 잃고 광란 상태에 빠져서 길고 아주 기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일종의 긴 세나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도니체티라든가 뭐 이런 19세기 초반에 그랜드 오페라 작곡가들은 오페라에 흔히 이 광란의 장면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토마의 오페라 햄릿에서는 바로 이런 오펠리아의 어떤 낭만주의적인 비련의 여주인공상과 그랜드 오페라의 광란의 장면 전통이 결합해서 사막 전체가 광란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주 긴 막은 아니지만 막 전체가 모조리 이 오펠리아의 광란의 장면이라는 걸만 봐도 이 장면이 얼마나 비중이 높았고 사람들이 기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역시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오펠리아는 이 사막에서 이 정신 착란이 된 상태에서 헛것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면서 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다가 결국 현실,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이제 물에 몸을 던지죠. 굉장히 그 복잡하고 좀 기승전결을 갖춘 극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프라노의 화려한 콜로라투라 기교가 필요하고 또 강렬한 감정편이 담겨 있어서 프랑스 소프라노들에게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이제 아리아로 꼽힙니다. 오늘 이 앙브라스 토마의 오페라 햄릿 가운데 사막이죠. 아 친구들이여 놀이를 시작합시다. 이제 창란 상태의 오펠리아가 부르는 긴 세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프라노 사빈 드뷔엘의 노래, 프랑수아 사비엘 로트가 지휘하는 레시에클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앙브로아스 토마의 오페라 햄릿 가운데에서 사막이죠. 그리고 또 광란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친구들이여 노래를 시작합시다.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사빈 드비엘의 노래, 프랑스와 사비엘 로트가 지휘하는 레시에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소프라노들은 다 한 번씩 녹음했던 그런 곡인데, 최근 인기가 많은 이 사빈 드뷰엘 역시 아주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안의 오늘이죠. 음악사의 오늘 10월 4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그러니까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많고 초연된 작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방금 오페라 한 곡을 들으셨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죠. 야코프 페리의 에우리디체가 마리아 데 메디체에게 헌정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600년 오늘, 그러니까 426년 전 일입니다. 오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었네요. 1935년 오늘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늘 셰익스피어 얘기 많이 듣네요. 예, 로미오와, 이건 발레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악보에서 이제 피아노 초반 혹은 이제 축소어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아노 악보를 볼쇼이 극장에서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소련에서 이 예술 정책, 문화 정책에 대한 가혹한 이런 숙청과 어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선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작곡가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거기다가 이 로미오 줄리엣의 이야기에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고, 또 약간 처음에는 약간 해피엔딩으로 고쳤던 결말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서, 프로코피에프는 이 곡을 1930년대 중반에 벌써 완성했지만 오랫동안 실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가 몇 년 동안 유일한 연주로 남았는데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작품 번호 75번 오늘, 그래서 이 1935년 오늘 프로코피에프가 연주했던 피아노 한 번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몬테규가 카플렛가 골라봤습니다.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서 몬테규가 카플레트가를 피아노 연주로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그 밖에도 10월 4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1801년 오늘 작곡가 미하엘 하이든, 저 유명한 요셉 하이든의 동생입니다. 미하엘 하이든은 황후 마리아 테레사가 의뢰한 미사곡을 빈에서 초연했습니다. 여기서의 마리아 테레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고 그의 며느리죠. 프란치 2세 부인이었던 마리아 테레사 황후가 굉장히 또 아마추어 음악가로도 훌륭했다고 하는데 여러 작곡가에게 곡을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회 음악의 대가로 꼽혔던 미하엘 하이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하엘 하이든의 성녀 테레사 미사 가운데서 아뉴스데 주님의 어린 양 들려드립니다. 도먼코시 헤어가 지휘하는 에우네세스 무지칼레스 합창단 에르도에주 실내악단의 연주입니다.

미하일 하이든의 성녀 테레사 미사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린 양 아뉴스데이였습니다. 더먼코시 헤어가 지휘하는 에오네세스 무지컬레스 합창단과 에르도에즈 실내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738년 오늘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집, 여섯 곡의 오르간 협주곡집이 작품 번호 4번으로 초연된 첫 출판된 날입니다. 헨델은 오페라에서 영어 오라토리오로 방향을 돌린 후에 오페라의 볼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아름다운 오르간 협주곡을 연주해서 청중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3번 들려드립니다. 매튜 홀스의 오르간 소네리가 함께 연주합니다.

핸델 오르간이 협주곡 F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3번 들려드렸습니다. 매튜 올세 오르간 소네리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플루트 오보 콘티누오를 위한 트리오 G장조입니다. 에포카 바로카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노트르담 간주곡 들려드렸습니다. 실비오 바라비소가 이끄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 들려드립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 오늘은 첼로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하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을 골라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오랜만에 르네상스 폴리포니 음악인데요. 라수스의 레퀴엠을 담은 복스 루미니스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복스 루미니스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다녀가긴 했는데 서울에서는 연주를 안 했고 대전에서 한번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했던 연주였는데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르네상스 보컬 그룹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음악성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지극히 정밀하고 정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구나라는 것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섬세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라수스의 그 레퀴엠 4성부와 5성부 두 곡을 함께 담아낸 음반인데요. 이 라수스의 레퀴엠은 정말 명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연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굉장히 반가운 선물인데 게다가 이 복스 루미니스라는 최상급 단체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실제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스에게는 현재 파편으로 남은 한 곡을 제외하고 두 곡의 레퀴엠이 있는데

이북스 루미니스는 오성부와 사성부에서도 약간 해석을 달리하고 여러 가지 판본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사성부에서는 좀 낮은 음으로 기록된 버전을 연주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기존에 듣던 연주와는 또 많이 다른데요. 뭐 취향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연주의 완성도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라스스의 두곡 레퀴엠 새 앨범 가운데서 오성부 레퀴엠 가운데에서는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요 주소서와 연송 흔히 트락투스라고 하죠. 압솔베 도미네 주님 용서하소서 이두 곡을 들려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사성부 레퀴엠에서는 오퍼토리움 즉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모이니에가 지휘하는 복스 루미니스의 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롤란드 데 라소스의 레퀴엠 두곡 가운데에서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사 프로 데풍티스 꽈또로 보쿰 사성부 레퀴엠 가운데서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 앞서 들으신 연주는 같은 작곡가 라수스의 오성부 레퀴엠 가운데에서 먼저 입당송 인트로이투스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연송 트락투스 주님 용서하소서 압솔베 도미네 아니마스 오미니움 들려드렸습니다. 리오넬 모이니에가 이끄는 복스 루미니스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들었던 뭐 프로칸티오네 안티쿠아 같은 옛 단체들의 청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고음도 인상적이고 훌륭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 저음을 강조한 복스 루미니스 연주는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들려드린 사성부 레퀴엠은 우리가 흔히 듣던 악보보다 한 4음 정도 내려서 연주한 것 같아요. 몇몇 필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 음악의 피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낮은 그 피치로 부르는 레퀴엠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스 루미니스 정도의 설득력과 이런 해석이라면 그냥 납득하고 듣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꼭 한번 다시 연주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 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시몬 트룹체스키가 토마스 쉔드고르드가 이끄는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 까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곡을 모두 담은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까뮈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은 예전에는 사실 2번 외에는 실제로 듣기는 조금 힘든 곡이었는데, 최근에는 잇따라 많은 깡토로프를 비롯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도 하고 녹음도 하면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은 뭐 뛰어난 연주자였던 그 스스로 연주하기 위해서 쓴 곡들인데, 대중적으로는 2번과 5번이 그래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시몬 트룹체스키는 역시나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디테일이 돋보이는 연주를 들려주는데, 깡트로프가 좀더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한 그런 해석이었다면, 트룹체스키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연주를 들려주더라고요. 생상스 연주는 여기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고전적인 피아니스트로 불린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흔히 이집트 혹은 이집트풍이라고 널리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5번을 골라봤습니다. 연주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가장 잘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이 생상스가 흔히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나던 이집트에서 구상했다고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집트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악에 당시 이집트 음악 선율, 또뭐 집시라던가 스페인 선율 같이 프랑스 작곡가 입장에서 이제 이국적 외국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작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까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몰투 알레그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협주곡 녹음을 소개해드릴 때는 대개 1악장을 듣는 경우가 좀 많은데, 가장 규모도 크고 야심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생상스의 5번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국적인 그런 양식들, 인용들, 이런 것들이 2악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악장과 3악장을 골라 보았습니다. 이 스트루첩스키는 굉장히 다이내믹 그 샘녀림의 구분을 정교하게 해석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마치 이게 여기가 F인지 PP인지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연주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몰토 알레그로 들려드립니다. 시몬 트루체스키의 피아노, 토마스 쉔데고르트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카미오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그리고 3악장 몰투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시몬 트립체스키의 피아노 토마스 쉔데르고르드가 지휘하는 로열 스카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예, 실황의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생상스의 이 이집트 협주곡 하면 저는 흔히 베르트랑 샤마유의 아주 열정이 넘치는 연주 그리고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이 깡토로프의 연주 또 영국식의 어떤 그런 약간은 좀 차갑지만 정교한 스티븐 허프의 연주도 떠오르는데요. 이 시몬 트루체스키는 작품을 아주 명쾌하게 조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 브라브라라고 하죠. 명인기는 잊지 않았다는 느낌이어서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오늘 이렇게 두 장의 새 음반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덥던 날씨가 또 깜짝같이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고 조금씩 쌀쌀해집니다. 환절기에는 언제나 건강 조심하셔야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무사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말에 음악과 함께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장 크라스의 풍경 바다 들려드립니다. 에릭 르사주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테레사입니다. 영국의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곳을 선정했는데요. 1위가 바로 서울의 종로 3가라고 해요.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포장마차와 개성 있는 가게가 많다는 게 이유라나요? 익숙한 그 길이 세계 최고 멋진 동네라니 반갑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늘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꿈꾸지만 지금 삶의 자리가 가장 최선이 아닐까? 어쩌면 우린 이미 좋은 몫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애 대리사입니다. 10월 4일 주일 첫 곡으로 태연의 날개 들려드렸습니다. 오프닝 하다 보니까요. 종로 3가. 생각납니다. 다시 정말 가보고 싶네요. 여기 스튜디오랑은 별로 멀지도 않은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고란 동네란 말이죠. So cool. 1위부터 40위까지 뽑힌 동네 이름을 쭉 보면은 낯선 지명도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일, 영국 벨파스트의 개서들을 쿼터. 이런 데는 어떤 동네일까 궁금해지다가, 외국인 분들도 종로 3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익숙한 건요, 멋있어 보이기 참 힘들죠.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을 뿐, 이미 충분히 근사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화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리포터님은 취재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곳곳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담되시죠? 무슨 질문일지 너무 알 것 같아서.
1: 네.
0: 네.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동네 한 군데 보고신다면 명동?
1: 아니요. 앞마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나 이 수도권은 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취재 다닐 때 주로 지하철 이용하다가 어느 네. 순간 한번 버스를 타면은 네. 이 동네가 저 동네가 좀 비슷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수도권도 그렇고.
0: 맞아, 건물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파트도 예. 다 비슷하고.
1: 네. 또 도로도 그렇고 역사가 가장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역사들은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충청도나 서울역이나
0: 그리고?
1: 지방 예,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한 곳에서 설계를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저는 그렇게 막 기차 타고 가면서도 그런 건 또 멀리서 본 적이 없네요.
1: 네.
0: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맨날 그 빵 사느라고 대전가 줄 서 있고.
1: 아니, 저도 그러고 빵 사는데.
0: 아, 서울역 가면 뭐 맛있는
1: 맞아요.
0: 거 있나요? 구경하느라고. 전체를 못 봤네요.
1: 아닙니다.
0: 아, 그렇구나.
1: 정감이 가는 동네는 네. 목포역? 자주 가니까 예, 좀 저희 동네 역 같은 느낌도 이제는 들고
0: 네.
1: 예,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걸 자꾸 찾으니까 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가던 지역이었는데 취재 때문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감 있는 그런
0: 네.
1: 동네로 친절한 분들을 만나면 그게 더 인상에 남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기억에 남고 네 어디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고 왔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그 도시에 그 지방에
0: 맞아,
1: 어떤
0: 느낌이.
1: 각인이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그리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오면 그 도시가 갑자기 좋은 동네고
1: 이렇게 맞아요.
0: 정감이 그 따뜻한 동네로 기억이 남잖아요.
1: 그렇죠.
0: 맞는
1: 또 가고
0: 말씀이신
1: 싶고.
0: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같은 그냥 햇살이었는데도 유난히 밝고 따뜻했던 도시 뭐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어떤 시간에 방문했는가도 중요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취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만 많이 하고 오는 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아니죠. 이게 너무 또 일로 가면은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새로운 곳을 보면서 꽃도 보고 계절도 보고
1: 맞아요. 네.
0: 이러면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 맞습니다. 다음엔 또 어디를 가나 예, 어떤
0: 네.
1: 걸 볼까 뭐. 그러니까 다니는 일이 사실은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예, 조금 뭐 그럴
0: 때.
1: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이제 뭐 그냥 뭐 농담 삼아 제가 공부하러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또 다양한 분들의 삶을
0: 네.
1: 보러 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 그러기에는 참 좋은 계절 지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0: 맞아요.
1: 여러분들도 좋은 풍경, 좋은 도시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런 가을 여행 계획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 드네요.
0: 네. 정말 뭐 특별한 도시에 안 가더라도 눈만 싹 돌려도 내 주변에 예쁜 도시 사실 내 공간이 제일 예쁜 곳이죠, 뭐.
1: 맞아요.
0: 그런 생각 드는데요. 내가 있는 지금 이 공간이 가장 아름답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웃분도 따뜻한 햇살, 뭐 꽃내음, 시원한 바람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참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72세의 장애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윤영자 어르신이 오늘 가장 후반부 희망 이야기에서 그런 우리 딸이랑 꽃 구경도 가고 싶고 예,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우리 딸아 지금 눈 온다 이런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0: 네.
1: 계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평생 지적장애로 살아온 딸이 지금 47입니다. 자폐성 지적장애인데

0: 2024년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똑똑하던 그런 딸이었어요.
1: 네.
0: 근데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면서 무릎에 그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패혈증이 왔고요. 또 혈액투석까지 하게 됐고 심정지까지 오게 되는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딸을 지키시느라고 애쓰시다가 최근에는 어깨 파열, 그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하셨어요. 현재는 따님이 누워있는 그 병원에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계시는데, 다른 병원에서 계시다가 딸을 내가 봐야겠다라는 그한 가지 마음으로 딸 곁에 보호자 겸 환자 겸 그렇게 계시는 거거든요.
1: 네.
0: 병원비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가 취재했던 시점에 600만 원 정도가 아직도 미납돼 있는, 그래서 지역의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청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신청을 해 주셨고요. 병원비와 그리고 어르신과 따님의 어떤 생계 그리고 어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빠른 그런 지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하게 되네요. 네,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1: 네. 윤영자 어르신이 30여 년 전에 막내딸만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던 사연,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막내딸은 어릴 때 그냥 어머님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순한 딸이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결국은 이제 학교 갈 무렵쯤에 학교를 좀 늦게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쯤 지적장애 1급, 당시에는 이제 숫자로 장애 정도를 이제 가늠했었는데요.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고요. 그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남편이 장애아를 낳았다면서
1: 네.
0: 니 탓이라면서 이제 어머님 탓을 하게 된
1: 아니,
0: 건데요.
1: 남편 같은 부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참.
0: 어르신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1: 네.
0: 삽으로 찍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으로 그 막내따님만 데리고 집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 살아가는 건데요. 뭐,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장애 자녀까지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 일자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었고, 굶기도 많이 굶고, 그러시다가 절에서 거하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주방에 홀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시더래요. 어르신 표현으로 내가 너무 못나서 밖에는 나오지 못하게
1: 아이고.
0: 하고 이제 주방 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만 받아주는 데에서 이제 따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 오신 건데요.
1: 네.
0: 재작년에 따님이 이제 집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아마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어머님도 상황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는데요.
1: 네.
0: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보니까,
1: 네.
0: 내가 아직 회복이 덜 되고, 뭔가 감염된 거를 늦게 얘기를 한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알수 없을 수도 있을 것
0: 네, 어머님
1: 같아요.
0: 표현으로 내가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 감염이 심하게 돼서 그게 폐혈증까지 가게 된 거고요. 이번 과정에서 급성 심부전증, 콩팥에 이제 문제까지 오게 돼서 투석을 했는데, 투석하는 과정에 이제 따님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애로
1: 그쵸.
0: 인해서 또 다른 질환을 불러오기가 쉬운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투석관이 빠졌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심정지까지 와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CPR을 하다가 중도에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의료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5분만이라도 더 해달라고 했을 때
1: 네.
0: 기적처럼 따님의 심박수가
1: 아,
0: 돌아왔고요.
1: 5분 안 했으면 어쩔
0: 네,
1: 뻔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옆에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차피 아픈 딸이면 더 이상 뭐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버려라 뭐 이런 말도 했대요.
1: 아, 참.
0: 포기하라고. 근데 딸과의 마지막 나들이에서 지금까지 중에 이제 가장 최근의 나들이에서 딸이 네. 먹고 싶다는 걸 사주지 못했던 어머님의 그 한이 있는 거예요. 3,000원짜리 떡볶이도 사주지 못하는 애미가 애미요라고 하시는데요.
1: 아유,
0: 어머니한테는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은.
1: 그렇죠.
0: 예, 딸의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1: 그거를 못 먹게 될 거라는 상상은 그렇죠. 안 하잖아요. 예. 다음에 먹으면 되지.
0: 그렇죠.
1: 네.
0: 이렇게 누워 지내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어쨌든 다행스럽게 다시 소생했고, 예. 지금은 이제 딱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눈만 마주치고 손발만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인데요. 그런 딸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머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1: 네.
0: 가난하고 고생스러웠어도 딸이랑 산책 나가고 떡볶이를 사주고 했던 그런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 그때가 행복이었구나를 다시 되새긴다는 말씀 해주시네요. 윤영자 어르신입니다.
2: 떡볶이 먹는 엄마 떡볶이 사주고 그 단날에 못 사주었고 내가
3: 내가 잘못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갖고 병원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일이 안 했을 건데 관이 빠져버렸대. CPR을 막 열고 막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고 막 30분 했는데 죽었으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라?
2: 장례식장 가라고요. 뭐라고 하라고?
3: 5분만 더 하자고 하더라는 아는 데까지 해보라고. 못이 막 갔다 막 간호사들 그러더라는 띡띡띡 순화돼요. 그때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 간호사 하거든. 거기서 세상에 석 달을 막 있었냐. 고개만 흔들고 고개만 하는 게 사람들 진짜 사랑한 딸 같은 버리라고 하더라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떡볶이 삼천한테도 못 먹이 애미가 애미요. 어쩌고 살리라고 내가 떡볶이 그러면 결코 먹였었다. 그 욕심으로 내가 살리려고 하죠. 용을 쓰고 이제 내가 사비로 찍어 죽인다고. 요놈도 낳았으면 안 되겠으니 이놈 데리고 나왔지. 장애가 되게 났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배고픈 사람 많이 방 얻을 데가 없은 게 막 절에 간 게 방 주더라고. 내 책임이다. 그러고 말했으면은 얼마나 좋게 잘 컸을 것인데. 그 나이 때 보면 딱 가슴 아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누워버린 게 더 죽었어요. 더 죽었어요. 라면만 먹은 게 멀 때는 막 설사를 해보던 마이기가 공기고 진짜 죽는 거 마음대로 보네. 나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한데 죽는 거 마음대로 보네. 나 혼자 같으면 죽었는데 그래서 못 죽고 사는 것이 여러 곳까지 되어버렸다고 이제 여기까지 되어버렸어. 세상이 고르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고르지가 않아요. 후회는 안 해요. 가난했어도 죽고 나고 둘이 그냥 안 아팠을 때가 나는 너 네가 있은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너는 임도 되고 보태 되고 자식도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음 먹고 살았어. 임도 되고 보태 되고 자식도 되고.
1: 따님이 장기 입원 중인데 어르신도 건강에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어떻게 안 좋으신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24년에 딸을 때 그런 사고가 있고 이후에 계속 이제 보호자로 딸을 뭐 부축하고 옮기고 또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잖아요. 마상 환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님 어깨에 무리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평생을 이제 고단하게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누적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0: 오른쪽 어깨 인대가 파열돼서 지난 6월에 수술을 하셨고요. 근데 충분한 휴식이 돼야 그 회복의 시간도 좀 빠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아픈 딸을 또 돌보시느라고 완전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다시 이제 또 딸의 곁에 계시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딸 곁에 다시 입원을 해서 전원을 해서 딸 곁에 계신 상황이고요.
1: 네.
0: 딸이 입원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시긴 하지만 온전히 환자로 계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따님의 보호자로 계시는 것도 물론 어머니 마음으로 당연한데요. 온전한 회복이 좀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고 추천서를 보내신 빛거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선 어르신의 신체적인 치료 외에도 심리치료도 좀 병행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인터뷰에서 계속 눈물을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날부터 그 남편의 폭행, 네. 사부로 위협하던 너 때문에 이런 딸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충격 과
1: 서러움,
0: 공포와
1: 아픔, 예, 예. 무서움 다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0: 아 그리고 진짜 내 탓인가 하는 그런 자책 막 그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어머님 네. 심리적으로 힘든 것들이 이야기하시다 보니 그걸 끄집어내면 그게 눈물로 이제 막 토로가 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치료가 모두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어제 이어 오늘은요.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의식이 없는 딸을 간병하는 윤영자 어르신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따님이 곧잘 부르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어르신이 노래를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이죠?
0: 진성의 보릿고개인데요. 그 두 분 다 이제 못 먹고 배고랐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따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이 노래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1: 맞아.
0: 예.
1: 엄마가 많이 들어서 네. 딸도 계속 들으니까 그쵸. 막 흥얼흥얼했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이 시간 통해서 어른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도 이 노래 가사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이야 뭐 뛰지 마라 배고파진다 하면서 뛰지조차 못하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노랫말에 그대로 녹여있는 그런 가사인 거잖아요.
1: 슬프다.
0: 아,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배고픈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인데 그 반대의 그렇죠. 상황은
1: 맞아요.
0: 가슴을 그냥 쥐어짜는 거죠. 부모님 마음 해주지 못하는데 그 배고픔은 그대로 느껴지는
1: 네.
0: 그런 시간을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의 젊은 날 또 결혼 이후에 또 이 장애딸을 낳아서 혼자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또다시 배고팠던 그 시절이 연속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건데요. 따님과 함께 같이 이제 딸에게도 들려주셨던 거죠. 요즘에는 뭐 노래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고.
1: 네.
0: 내가 좋아하니 우리 딸도 좋아하게 돼서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부른대요. 이 음률에 따라서 따라 부르는 걸 굉장히 잘했던 딸이라고 하는데
1: 네.
0: 슬픈 노래면 또 울기도 하고 감정도 풍부해서 노래에 소질이 있던 딸이었다. 예.
1: 노래 들으시면 예. 어머님이 딸 더 생각나겠다.
0: 네.
1: 그렇죠. 같이 노래 부르던 그 순간. 네.
0: 가사 끝에 1절은 한숨이었소로 끝나고
1: 네.
0: 2절은 통곡이었소로 끝난대요.
1: 아...
0: 어머님 인터뷰 내용에 그 부분은 없는데
1: 네.
0: 따님은 늘 근데 1, 2절 다 통곡으로 통곡이었소로 끝나게끔 부른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머님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인데요.
1: 그 기억에 그게 남는 거죠.
0: 아, 그렇죠. 이 노래 진짜 너무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1: 진짜.
0: 어머님 사연으로 진성의 보릿고개 사연 들어보시고요.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 핸드폰 틀어놓은 게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보릿고개 틀어봐 그러더라고. 알아요 다. 노래 세 번 네 번만 들으면 쫙 깨버려요 그것을.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잘 울어요.
2: 배고픈 게 그 노래를 부른 것 같아 지가.
3: 아, 노래 잘해. 아야 뛰지 마라 배꼽질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울 보고도 불렀었고 노래 부르고 된 게.
2: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
3: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불러요. 그랬대. 에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주림배 잡고 모란바가지 배 채운 시절 그 세월을

0: 윤영자 어르신의 따님이 의식을 잃기 전에 자주 부르곤 했다는 노래였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윤영자 어르신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생활고 속에 의식이 없는 딸을 돌보는 윤영자 어르신이 밀린 병원비를 갚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 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따님이 24년도부터 입원해 있는 거면은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수급자 형편에서 그거를 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거의 빚이라는 어르신의 답변이었고요. 주변 분들에게 조금씩 부탁해서 그동안 마련을 해오거나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아니까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이웃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보탬이 돼주는 이웃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이제 사회사업팀 계시잖아요. 이제
0: 네.
1: 그런 곳에서 연계해 주셔서 자원을 연계해서 변제하는 방법도 있었고, 공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해의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아동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성인의 그 입원비라는 부분은 지원 체계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참.
1: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지역복지관에서 노력을 하셔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미납된 금액이 취재 시점에서 6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벌써 2, 3주 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또 병원비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0: 이럴 때는 또왜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네.
1: 아직 딸님이 입원 중이고 어머님 의료비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밥값이라도 줄인다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드리지 않은 반찬, 건드리지 않은 밥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간병할 때는 사실 잘 먹어야
1: 아,
0: 되는데,
1: 그럼요.
0: 네.
1: 어머니도 지금 환자이신 거잖아요. 예.
0: 맞아요.
1: 감염 우려 때문에 식사 부분에서는 절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몰래 그렇게 하고 계시고,

0: 시간에 가면 이제 건드리지 않은 밥도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서
1: 네.
0: 얼른 가서 그걸 갖고 올수 있으면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내 밥값이라도 지금 줄여야 따님이 조금이라도 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한 가지 마음밖에는 어머님 없으신 것 같았고요. 빚고울 종합사회복지관의 하연지 사회복지사님도 그게 정말 속상한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원체계는 더 이상 없어서 도움도 드리지 못하는데 사회복지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르신 가정을 위한 그 후원, 많은 분들의 도움 바란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윤영자 어르신의 경제적인 상황 먼저 들어보시고요. 하연지 사회복지사님 얘기도 들어봅니다.
2: 다 빚이죠, 그게. 이런 사정한 게 쪼가쪼가서 빌려준 게. 줄게 생겼은 게. 사람을 살고 봐야 된 게. 말도 못 하고,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애기 살 욕심. 무엇이든, 무엇이라도 어디에서라도 진짜 도둑질만 못한 게 그러지. 법에 재평한 게 못하지. 그러나면 별것도 다 하겠어요.
1: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 지금 580만 원 정도인 상황이 어머님 일부 이제 갚긴 하셨지만, 근데 이게 매번 사용하는 기저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밥도 사실 그 자녀분은 콧줄로 이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어머니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드리는 식료품이나 아니면 주위에 사실 어머니 조금 그렇긴 한데 밥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근데 어머님이
2: 그건
1: 그거를
2: 갖다 먹어요,
1: 갖다
2: 그냥.
1: 드세요.
2: 갖다
1: 응,
2: 먹고.
1: 가져다 드시고 이런 거 조금 사실 마음이 좋진 않거든요.
2: 그 식빵이 나오면 이제 반찬 밥 가지러 가는 거지, 이제 나는 일이지, 이제. 이거를 갖다 먹고 내가 창피하다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 새끼 이것만 살려고 나가면 내가 어이 없겠다 이 생각을 해요. 내 밥값이 나오면 한 원씩 맞아서 나와버리지. 한 상에 5천이라도.
1: 어떻게 보면 가족의 돌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힘듦이. 그래서 어머님도 퇴원 못하게 하니까 그럼 나딴 옆으로 병원 가서 입원할래 해가지고 지금 옆에 입원해 계신 건데 조금이라도 먹으면 돼서 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아지신다면 그래도 어머니 숨통이 조금 트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조금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2: 나 우리 딸이 일어나서 뭐 먹기만 해도 살겠어요. 애기가 지금은 좀 이렇게 쳐다도 보고 또 손도 좀 움직이고 발도 좀 움직이고 좀 내가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딸하고 같이 살아요. 어디나 가도 우리 딸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간 내 집이라고 사는 거지. 하루 종일 자고 있나면 여가 우리 집이 아니고 병원이다 그런 생각 들어. 언제 일어났을까?
3: 어르신과 따님이 병원에서 벌써 몇 번의 계절을 보내셨잖아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두 분이 함께 집으로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참, 우리 어르신도 작지만 편안한 내집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0: 그럼요. 예,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집이 아니라 병원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낡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방한 칸 그냥 두 모녀가 지내셨던 건데요. 그 집도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 상태고,
3: 그렇네요,
0: 예,
3: 진짜.
0: 하루빨리 퇴원할 정도로 나아지기만 바라고 계신 건데요. 따님이 그 콧줄이 아니라 환자식 그런 유동식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식사할 수 있는 거 떡볶이까지 바라지 않아도 아 떡볶이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입으로 좀 식사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님 조금은 알아보고 뭐 그런 시간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 들고
3: 네.
0: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되면 우리 딸 이름 부르시면서 얘야 가을이다 바람 분다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가자 또뭐 봄이 되면 꽃이 핀다 보러 가자 눈 온다 뭐 이런 계절에 맞춰서 따님이랑 손붙잡고 많이 그래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3: 네.
0: 예, 그런 일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그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3: 네.
0: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요 마지막 후반부 노래 신청이나 또 이렇게 희망 이야기 들을 때는 좀 밝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라고 일부러 예, 어려우신 분들께 그런 요청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3: 네.
0: 근데 어머님의 이 바람은 희망의 바람인데 눈물의 바람이 돼서 더 이상 요청드릴 수가 없었고 이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이 진짜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3: 네.
0: 방송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희망 이야기, 눈물 이야기입니다.
2: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0: 일어나서 엄마 떡볶이 안 사줄 거야? 사주지 가자 그럼 이제는 재밌게 놀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제 1,000원을 쓰더라도 재밌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애기 먹고 싶은 거는 다 사줄 거예요. 내가 이놈의 세월은 잘 가고 가을에 살살 바람 시원한 바람 분게더 좋겠네요. 시원한 바람 나오면 바깥에 나오잖아요. 바깥에 나오면 데리고 나와서 저거 돌아다니고 그랬어. 얼마나 좋겠어요. 눈 온다. 지금 겨울이요. 날이 못 오고 있어. 그러고 울고 내가 다 가을이었고 시원해 바람 분다. 그러고 봄에 꽃 피면은 꽃 핀결이 있나? 꽃 보러 가자고. 그러고 울지.
1: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뇌손상을 입어 장기 입원 중인 윤영자 어르신 가정. 미납 의료비가 누적되는 가운데 어르신은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신데요. 윤영자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2: 네, 병원 미납금 600만 원꼭 여러분들께서 나눔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머님 식사를 위한 그런 후원도 예,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1010-1010 803입니다. 가운데 1919두번 들어갑니다. 1919을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 1009 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제가 들었던 인터뷰 중에 가장 눈물을 많이 보인 인터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일, 지금 일 얘기할 때막 우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얘기 할 때가 얼마나 없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사하나를 만났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자 어르신, 걱정 좀 더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잘될 거야 라는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병원비, 지금 빚으로 남아있는 이 병원비 600만 원 갚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되세요.
2: 네,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눈을 감고 있지만 나는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머릿속은 하얗기만 한데 찬바람이 몰아치던 옛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11살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수돗물을 마시고 식당에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외롭게 보냈던 숱한 밤들. 늘 가난하고 서러운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내 곁엔 엄마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도 엄마만 내 손을 잡아주면 됐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엄마는 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걸까요? 내 덩치가 커질수록 엄마의 어깨는 굽어가고 엄마 얼굴엔 깊은 주름살이 생깁니다. 얼마 전엔 엄마도 어깨를 다쳐 수술했으면서 제 낫지도 않은 몸으로 또 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딸이라 미안하다고요. 가난하고 배고프던 어린 시절부터 줄곧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비록 지금은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엄마를 더 울게 만들지만 마음속으론 매일같이 엄마를 안아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윤영자 어르신은 내 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딸을 간병하며 어깨가 망가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계속 쌓여만 가는 병원비와 생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모녀가 병원비 부담을 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

1009 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세요. 후원 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퀸의 Love of My Life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11: 신부님.
12: 네.
11: 밥은 드셨어요?
12: 아직이요.
11: 그럼 같이 드실래요?
12: 그러시죠.
11: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12: 저도 미안했어요.
10: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약방 청취자 여러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어제는 3일 개천절이었고, 내일은 대체휴일, 그리고 9일은 또 한글날이고 휴일입니다. 그래서 6, 7, 8만 휴가를 내시면은 소위 황금 연휴를 휴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일부터 8일까지 따로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황금 연휴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좋고 네 그런 연휴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말씀과 독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공통된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밭이라는 겁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화자의 친구에게는 기름진 상등성이에 포도밭이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서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여기에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지금 먹거나 재배하는 어떠한 고유한 품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것이 어떤 과일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포도는 아나빔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들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버우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우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 들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문맥상 좋은 포도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포도, 그냥 들포도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화자의 친구는 탐스럽고 잘 익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나쁜 포도를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화가 난 이 화자의 친구 포도밭 주인은 그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 메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이렇게 화자는 자신의 친구와 그가 가진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돼버릴 포도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이렇게 독서 마지막 부분에서 독서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혹은 해석해 주는 것처럼 오늘 독서 내용은 포도밭에 대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밭을 이스라엘에 비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자의 친구인 포도밭의 주인은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화자의 친구, 즉 하느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화가 난 것이고 또 그렇다면 포도밭의 황폐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오늘 살펴보아야 독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화자, 예언자는 왜 이스라엘을 그 포도밭에 비유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학자들은 되게 굉장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석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두 나무가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두 나무는요, 종종 함께 언급이 되고는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함께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5장 5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단과 부에르세바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텔단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의 지명 이름이고
부에르세바는 남유다 광야 근처에 남쪽으로 가장 멀리 국경선이 형성된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때를 이끈 왕 아닙니까? 다윗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의 지배 하에 통치 하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었을 시대를 사람들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았다는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만 다른 예를 들면 즉카리야서 3장 1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제 고통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이방인들의 지배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초대해서 새롭게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 상황을 서로 이웃을 자신 집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해서 그 아래에서 함께 지낸다 라는 그 모습에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였던 것이고 또 그 포도밭이 심겨진 포도밭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밭에 비유를 했고 그러한 포도밭을 일구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주인이 바로 하느님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다시 오늘 독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밭의 주인 하느님이 뭐가 화가 났길래 그 이스라엘을 즉 포도밭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 구약 역사와 함께 보면 아주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이기는 합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긴 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 또 남유다의 바빌론에 의한 멸망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책이에요. 뭐 5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라는 의미 안에서 굳이 남과 북을 가릴 이유는 없고 그냥 쉽게 봐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상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앞 역사를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오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가면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또 그 아들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고통을 하느님께 울부짖자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죠. 이게 탈출기 이야기고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하느님은 판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정착하도록 이끌어주시죠. 이 이야기가 판관기입니다. 이때까지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는데 그렇게 잘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인근의 이웃 나라들이 인간 임금,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 자신들에게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등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사무엘기 혹은 열왕기 이러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관리하면서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에서 나온 열매는 들포도였던 것이죠. 하느님이 기대했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 있는데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여러 번 비판되어 반복되는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성장하고 세력을 키우고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그 강해진 세력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은 티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공주 이제벨과 결혼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알 신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왕실에서부터 이방 문화와 결합하고 그 안에서 이방 신을 숭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외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요 이후의 이야기부터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가 가야금 연주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 생활성가 팀이 부릅니다. 주여 더욱 가까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생활성가 그룹이 불렀습니다. 주여 더욱 가까이. 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곡을 좋아하고 많이 들었었는데 가야금 연주를 들은 게 실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야금 연주를 들으니까 좀 더 애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나에게 꼭 붙어있기를 그 애절하게 애타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 가야금의 음색이 잘 묻어나서 조금 더 이 마음에 와 닿았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곡 통해서 하느님의 어떠한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대표적인 들포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신 숭배였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혼인, 정략 결혼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온 이방 종교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이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던 쿤틸렛 아주르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고고학을 해보니 기원전 8세기경에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라는 문구죠.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이 문구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마리아의 야훼가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다시 역사를 보면 이집트 탈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커다란 왕국을 이루었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임금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3대 왕까지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930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된 이유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중심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고 사제 아론 이 지파는 이제 땅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쪽은 두 개의 지파, 특히 가장 큰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남유다로 불린 것 같고 북쪽은 아무래도 9개의 지파가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통 이름인 이스라엘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남쪽은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계속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쪽과 갈라섰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수도와 성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베텔과 단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성소를 만들어요. 여기에 단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단이에요. 북쪽 가장 끝 경계. 북이스라엘은 북쪽 가장 끝 경계인 단에다가 이 종교를 숭배할 수 있는 성소를 만들거든요. 이것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이 정치의 중심지로 수도를 세우는데 이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견된 비문에 있던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뭐 이제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느님을 숭배했던 야훼 하느님을 따랐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야훼라고 적어놓았던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세라는 당대 유명한 여신의 이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알 숭배 혹은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이방 종교의 최고 신이었는데요. 그 엘 신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는 여신이었죠.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여신이 주로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이 페르시아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티로와 시돈 지방을 지칭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합 임금과 혼인한 이제벨 여왕이 바로 이 티로와 시돈 지방 출신 여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이제벨 여왕이 페니케 공주였겠죠. 공주가 가나안 지역으로 페니키아 종교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도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것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벨과 같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종교가 유입되었고 야훼 신앙과 혼합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독서에서 포도밭의 주인인 하느님이 화가 났던 이유는 이 포도밭이 잘 엉글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과 더불어서 이방신인 아세라도 함께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당연히 들포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황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 외에 이사야 예언자는 밭을 열심히 일꾼 하느님을 실망시킨 들포도로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정과 정의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오늘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고 또 거의 대부분 쌍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28장 17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공정을 줄 자로 정의를 저울로 삼으리라. 또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첫 번째 본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시느냐? 공정을 줄 자로 정의를 저울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았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다윗 메시아, 즉 하느님에게서 선택하신 그 진정한 지도자인 다윗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 다윗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방식이었고 또 나중에 다윗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독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하느님이 원하시고 꿈꾸었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지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포도밭의 주인인 하느님께서는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다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이 끝은 아니에요. 독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시금 구원이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방금 보았듯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한다면 그 들포도에서 다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 보았듯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을 때 하느님이 다시금 그 황폐한 포도밭을 다시 일구셔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정과 정의는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이 구약에서 하느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갈려주시고자 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 알려면 몇 개의 좀 구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지르지 마라. 가난한이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우대하지도 마라.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또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등등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인상적인 구절은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가난한이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우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정의 기준은 가난하다고 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우리가 눈 감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강하다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정과 그러한 것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에 충실했다면 가난한 사람도 하느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 사실 공정과 정의가 주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볼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서 22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착취당하는 이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느님이 꿈꾸신 공정과 정의, 이 땅에 만들고 사시는 공정과 정의는 율법에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면서 억압받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공정과 정의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잘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느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 모두가 계약과 율법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말리와 웨일러스가 부릅니다. Get up, stand up. 말빈 게이가 부릅니다. Mercy, mercy me.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밥 말리와 웨이러스의 Get Up Stand Up, 그리고 두 번째로 말빈 게이의 Mercy Mercy Me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공정과 정의의 의미를 이야기했었죠. 이 실은 공정과 정의는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그렇게 딱 한두 문장으로 혹은 한두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느님의 원하심으로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를 보았을 때 가장 그 기반에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충실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또 율법은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을 억압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러한 구체적인 삶에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삶을 좀 더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공정과 정의에 언급되는 구절에서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공정과 정의를 율법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독서의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일구셨죠.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덩어리에 이방인 족속들을 골라내시고 이방 신들을 다 이렇게 쳐 나가시면서, 즉 오늘 비유에 의하면 돌들을 걸러내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이라고 하는 잡초가 생기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불의한 행동, 공정과 정의를 멀리하는 그러한 잡초들이 생겨났고 결국 밭의 주인인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멀리하고 하느님께 보시기에 들포도 같은 그러한 옳지 않은 열매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은 화가 나서 그 당신이 힘들고 가꾸어 일군 그 포도밭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 보는 것처럼 다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길게는 400여 년, 짧게는 약 300여 년 동안 아시리아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랜 이방민족의 억압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민족을 당신의 구원으로 초대했고 온 땅을 당신의 포도밭으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가장 끝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하느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하느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포도밭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쉽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몇백 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보고 기회도 주시고 경고도 하셨죠.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좋은 포도를 못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포도를 못 낸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죠. 하느님은 우리가 잘 못한다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지금은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느님과의 계명을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셔서 우리가 궁극에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득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존 레논이 불렀습니다. Give peace a chance.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2, 1, 2, 3, 4.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석주 네오 신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살아온 곳이 다르고 익숙한 문화가 다르면 우리는 때로 그 거리를 더 멀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 들여다 보면 그 거리 너머에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온 한 분을 만나봅니다.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온 톡투미의 이레샤 페레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변진섭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0: 오늘 만나볼 분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분입니다. 톡투미의 이레샤 페렐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00년에 한국으로
0: 2000년에
1: 네,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 둘 있고요. 네, 다양한 다른 이민자들이랑 함께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에 이제 톡투미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왜냐면 저도 한국에 처음에 올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뭐 문화적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톡투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안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남편분이 한국 분이신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오, 근데 네,
1: 오십니다, 오시.
0: 갑자기 궁금하긴 한데 지금 벌써 들어오신 지도 한 20년, 25년 넘었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1: 아, 내가 월세로 살다가 집주인 됐어요.
0: 아! 아! 아, 그러니까 처음에 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요. 한국에 왜 들어오셨냐고 물어보기 좀 그렇게 왜 들어오셨습니까?
1: 아, 제가 일 때문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0: 일 때문에
1: 네, 내가 여성복 만드는 회사에 디자인가를 활동하다가
0: 아, 여성복 그 만드는 네. 디자이너로 계시다가 네. 거기서 네네네. 이제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가
1: 네네네.
0: 그 주인집 아들과
1: 아들이랑 결혼했습니다.
0: 눈을 맞아서 결혼하는 아
1: 특이한 케이스죠?
0: 어, 특이하진 않습니다.
1: 네네네.
0: 아, 이 말 표현이 되게 맞네요. 월세 내다가 집주인 됐다고. 아.
1: 네네.
0: 근데 이름을 톡투미 네. 뭐 느낌은 옵니다. 말을 하자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1: 네.
0: 톡투미라고 지으신 이름 그 이유가 뭘까요?
1: 톡투미라는 말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0: 나에게?
1: 네,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사실 사회 이제 지금에는 되게 문제점이 없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점으로 결혼이 이제 힘들었었죠.
0: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뭐 그 네. 이제 국제 결혼이란 표현을 굳이 쓰면 이 말 표현도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지는
1: 맞습니다.
0: 사회이긴 한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그 뭐 20년 전에 하셨으니 지금쯤 그 되게 일찍 하신
1: 아, 그렇죠.
0: 그때 분위기에 봤을 때 되게 일찍한 분위기죠. 보통 요새는

0: 굉장히 많으니까
1: 그러니까
0: 제가 또 이제 일찍 했단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상대적으로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상대적으로
1: 네.
0: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만 틀어도
1: 네.
0: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둘이 부부인 사람이 되게, 되게 많이 나오곤
1: 맞아요,
0: 하는데 20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독특하게
1: 맞아요.
0: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힘들었다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1: 특이하게 지금 아까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때 제가 안양에 살고 있기는 네네. 하는데 안양에 대기한 외국인으로 저밖에 없었었던 것 같아요.
0: 네. 아, 네네.
1: 그만큼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다양성이라는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기도 하고
0: 네.
1: 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 늘어오는 대가 같기도 했었어요.
0: 네네네.
1: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피부색이 인종 뭐. 인종이가 거의 이제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0: 문화적인도
1: 있었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열대 지방에 살다 왔던 사람이 있어서
0: 음식은 그렇죠
1: 음식도 거의 맞지 않아서
0: 여러
1: 가지로 힘들었어요.
0: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면 낫겠대요. 스리랑카에 계시다가
1: 네.
0: 여성복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들어오긴 하셨는데
1: 네.
0: 한국에 가라라고
1: 네.
0: 했을 때에
1: 네, 네.
0: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는 되게 다양한 국가에 조금 다녀봤.
0: 저기
1: 있었어요.
0: 있었구나.
1: 그래도 네. 특이하게 한국의 그 나라들이보다도 다른 점이 갖고 있었다. 애들 들으면은 밥 먹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포크나 이런 게 사용하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1: 또 이제 우리 또 워낙 그 사회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원하는 방식으로 밥 먹을 수 있기는 하는데 한국에는 젓가락, 숟가락밖에 없는데서 젓가락 사용이 되게 불편했었던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을 문화로 다지게 되면 또 이제 국나 이제 그 뭐 그런 거가
0: 네네네.
1: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냥 반찬 방식이
0: 그렇죠,
1: 그렇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는 다른 나라 가면 영어가 되게 자유롭게 대화가 됐었는데 한국에 그때 당시에 진짜
0: 제가 볼 때는
1: 헬로 하이라는 사람이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0: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싱가포르 말고 또 어디 계셨습니까?
1: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었고.
0: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냈던 지역 자체가 그 영어가 그래도 좀 센 지역에 아시아
1: 맞습니다.
0: 지역 치고는
1: 맞습니다.
0: 센 지역에 살았고
1: 맞습니다.
0: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에 사셨다,
1: 네.
0: 중국에 사셨다,
1: 그렇죠.
0: 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어가 잘 안 돼서가 한국이 아니라
1: 맞아요.
0: 그런 지금 맞아요. 어떻게 영어가 되시는 곳에
1: 맞습니다.
0: 사셔서. 근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 한번 진짜 이거 물어보게 되는데
1: 네.
0: 월세 산 지 몇 년 만에 결혼하신 겁니까?
1: 1년 만에?
0: 1년 만에? 근데 아니 잠깐만 말이 통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사실 제가 조금 만나자마자 사람이랑 같이 잘 이렇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0: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친화력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한 3, 4개월 돼도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한테 친구가 됐던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었어요.
0: 아, 집주인.
1: 네. 그래서 월세 이렇게 받으러 왔을 때 그냥 오지 않고 김치도 갖고 오고. 또
0: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이래서 자매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값을 띄어 먹지 말라고 한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1: 맞아.
0: 일단은 친근감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1: 맞아요. 그런 건가? 나 잘 모르겠긴 하는데 그런데 되게 웃음이 좋았었고 되게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표정으로 이 사람 따뜻한지 느낄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 반찬도 갖다 주고 뭐 어느 날에 이제 아들님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만나볼 수 있냐.
0: 일단은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어. 시어머니 마음에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레벨은 쫙쫙쫙쫙 진행돼. 아 역시. 그럼 결국은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사귄 지 6개월, 7개월 만에 결혼하신 건데요?
1: 그렇죠.
0: 그러면 1년 만에 결혼했다고 하면 네.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교류가 없었고
1: 네.
0: 그럼 이제
1: 맞아요. 한
0: 6개월?
1: 하니까
0: 6개월 만에 정도. 어떻게 지금 남편한테 만족하십니까?
1: 네, 네 만족.
0: 알겠습니다.
1: 아들.
0: 네, 제가 아주 무례한 질문을
1: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0: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한 것 같은 죄송함과 함께 아 내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같이 들어오긴 합니다.
1: 네.
0: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나라를 좀 그래도 살아보셨으니까
1: 네네네.
0: 그런 사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 간의 문제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일단 문화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한국 사회에 왔을 때 음식이나 그런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런 갈등,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어머니하고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하고.
1: 아닙니다.
0: 아닙니까?

0: 그거는 네.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1: 맞아요. 나라가 아니라
0: 나리가 그
1: 자체가
0: 그 자체 문제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1: 네.
0: 그렇고 네. 혹시 이거는 좀 제가 그 스리랑카도 그렇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 어느 나라도
1: 어느 나라도
0: 네가 있는데
1: 스리랑카는 그래서 1년 2년은 그 결혼하는 부부를 따로 생활하기 만들어
0: 좀 자기들끼리 좀 친해지고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함께 살면서 네. 그런 것들
1: 맞아요.
0: 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결혼하신 부인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편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1: 같아요.
0: 결혼하자마자는 엄마 편도 들 수 없고
1: 없어요.
0: 부인 편도 들 수 없는데
1: 맞아요.
0: 일단
1: 맞아요.
0: 어느 쪽에 2년 동안 그 부인하고만 살면 누구 편을 들어야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같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1: 서로 알아가는
0: 그러니까,
1: 시간 같기도
0: 해요. 그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이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네네. 도리어 모르실 것 같긴 하기도 한 느낌도 좀 듭니다.
1: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0: 사실상 그 야 사실 지금 하시는 거 봤을 때 뭐 20몇 년 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주민이 왔을 때 처음에 되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 안에 뭔가 자기 문화하고 안 맞고 되게 솔직히 말해서 이주 그 여성들하고 결혼한 남자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사실 적지 않게 이혼율이 높거든요.
1: 그럼요. 지금. 네.
0: 지금.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실이 아까 지금 모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톡투미 단체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0: 네네네. 네.
1: 그 어떤 사람이도 그냥 외국인이라는 입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놔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이 모르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면은 어쨌든 가족 간에 있는 일은 해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2005년부터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결혼의 민자를 만나게 네네. 됐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 문제, 가족 문제, 아까 이혼율의 문화 차이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라고 밖에 안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톡투미를 만들게 됐었는데요. 우리 가족 저도 매일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문제점이 되게 다양해요.
0: 그렇죠.
1: 다가오는 친구들도 들어올 때나 나 힘들어요. 한국에 살기 싫어요. 이렇게 왔다가 같이 뭔가 하다가 자기 일을 찾게 되면은 잘 변하기도 하고 뭐 생활을 안정감을 찾기도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가장 그게 하게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은 사회를 보여주고 자기 할 역할을 찾아주고 그 역할을 네가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가족을 안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랑 나랑 이주민하고 하게 되면 너랑 나랑 차이가 커. 그러니까 이게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주민이 자체하고 이제 뭐 한국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문화가 달라. 그래서 너 때문에 너하고 너 갈등이 많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적 차이는 극복이 못하는 걸로 넘어가는 건데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어차피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라고 하면 극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1: 맞아요.
0: 문화 차이라고 우리 너무 이렇게 뭐랄까
1: 맞아요.
0: 내 탓이오라는 말보다는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남 탓을 하게 되면 특히 문화 탓을 하게 되면 이주했던 그 사람은 그 문화 탓이 결국 큰 골이 돼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솔직히 문화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1: 되는 거 맞아요.
0: 그럼 진짜 내가 여태 살아왔던 배경을 다 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집안에서 살았던 남자와 다른 집안에서 살았던 여자가 같은 나라 사람일지라도 그 집에
1: 달라요.
0: 해결하고 맞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려서 그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문화 차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더 이상 얘기가 될 수가
1: 없는. 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자체가 먼저 가장 해야 되는 거는 이 사회는 인정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어쨌든 다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이라는 입장을

0: 그러만 인정하게 된다면은 아까 나오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가.
1: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르다는 걸 먼저 그러니까 준비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너희 문화는 틀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로 간에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0: 없는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톡톡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거 그 좀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한테 말해라는 거는 말하지 않고 우리는 넌 그래.
0: 맞아요.
1: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0: 어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1: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아 너는 그래? 아 난 이랬는데? 라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넌 그렇잖아.
0: 네.
1: 그건 솔직히 말해 이주민이라고 해도
0: 하지 않아도
1: 안 해도
0: 네.
1: 다 똑같은 건데.
0: 맞아요. 우리 단체에 지금 말 그대로 이주민이만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봉사자들도 있고 일반 그 사람들도 많고 또 유학생, 노동자를 일하러 왔던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와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는 문제점이다. 문제 해결하는 자리다. 이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찾아오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열어주는 마음으로 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길이 찾아주는 역할을 독도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들이 조금 자신감 생기고 자기가 그 걷히는 문제점을 또 다른 사람 생기면 나보다 먼저 다가가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사실 그런 면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가
0: 맞습니다.
1: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 말하는 걸 이제 망설이는 것들이
0: 맞아요.
1: 결국은 그 고 알지 못하는 고를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지하철에서.

0: 오늘 이 시간인 이주 여성 자조단체 톡토미를 이끌고 있는 이레샤 페렐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 이야기한다는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주민들이 와서 제일 뭐라 그럴까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1: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 이제 가족 간의 인정 자체죠. 나는 외국이니까 뭐 외국에서 왔으니까 뭘 할 수 없다라는 게가 가장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는 사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간 자부심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많은 이주민들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모르게 위축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팬을 볼 때 뭐 어떤 사람이도 다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재능이 넘어서 그 나라에서 먹었던 자기 살았던 방식이는 어쨌든 그거 인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가 자기 생활에서 일어났었던 그 재능을 가지고 뭐라도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각 국가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 먹었던 음식을 반찬을 만들어서 말하는 도시락이라는 도시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도시락만 아니라 게트링 서비스 그다음 밀키트까지 해서 지금 캐러니민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상대방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심어주면은 할 게 많더라고요.
0: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뭐랄까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제가 20년 되셨으니까 초반에는 이런 거가 있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본 거는 종속된다?
1: 네, 맞아요.
0: 라는 걸 굉장히 셌는데
1: 되게 많았었어요.
0: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1: 지금 나 많이 변화가
0: 됐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나셨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십니까?
1: 되게 많이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축되는 그런 친구들이만 보게 됐었다면은 요즘에 우리한테 상담하러 올 때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직장도 다양하게 됐고 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기 그 국화 간에 자기 연결해서 하는 사업자들도 생겨서. 옛날과 지금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 있다고
0: 확실히 이거는 한번 여쭤보게 되는데 옛날에 정말로 이거는 얘기하기가 저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뭐 그 시골 지역이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이 많았죠. 거기 뭐 베트남 남자 결혼하겠으니까 약간 결혼이 수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수단으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뭐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새는 못 본 것 같은데
1: 요즘에 다문화라는 소리도 베리 많이 기술이 늘어지지 않잖아요. 되게 사회가 되게 많이 변화가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때 당시에 그들도 이런 부분 이주민이긴 하니까.
1: 네.
0: 그때는 어땠습니까? 초기 때.
1: 초기 때는 항상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국인. 너 왜 왔어? 어디서 왔어? 너는 이럴 줄 할 줄 아냐? 뭐 이런 되게 뭐라 할까? 만나기부터 계기 마음을 가라앉는
0: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긴 한데 제가 독일에 또 한 3, 4년 있었는데 있을 때 이제 프랑스로 이제 약간 사모카로 나오는 신부가 저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어서 야 거기 인종차별 심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해보니까 독일의 인종차별은 없다고 할 수도
1: 없잖아요.
0: 어느 나라든 없지는 않는데 한국만큼 심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조금 그렇죠?
1: 그렇죠. 내가 그래서 사실이

0: 아까 저는 이제 잠깐 일하러 왔다가 넘어갔었다면은 한국 안에 이렇게 그만큼 문제 좀 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여기 정착하고 아이들이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1세는 어떻게라도 다 커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있지만,
1: 아,
0: 2세는 그거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되게
1: 그렇죠.
0: 고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은 없어진 건데
0: 그렇죠.
1: 좀 옛날에만 해도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0: 와,
1: 단일 민족
0: 민족, 맞습니다.
1: 그뭐 단군으로 시작된
0: 맞아요.
1: 그거를 나는 왜 내가
0: 네,
1: 단군이야?
0: 그렇죠.
1: 그런
0: 맞습니다.
1: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0: 네, 우리
1: 많아서.
0: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들어왔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에 나한테 와서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외국인이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게 계속 이제 나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다돌림을 받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소개할 때, 아, 얘는 외국에서 왔는
1: 굉장히
0: 부모
1: 설명이 좀 길죠?
0: 설명이 길기
1: 길죠?
0: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다로다로 움직이는 사회였었던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봉사든 뭐 뭔가 만들 때 다른 사람 위주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위주로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할 때. 저도 그런 활동을 이 톡툼이라는 단체 만들게 되는 이유 계기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1: 그런 면에서
0: 싶기는.
1: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1세대는 내가 뭐 선택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라고
0: 네.
1: 한다면, 2세대 애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0: 아니고,
1: 그냥 자기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상처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0: 그죠.
1: 어떻습니까?
0: 사실이 당연히 지금 내가 단체를 운영한 지한 17년 정도 됐었는데,
1: 네.
0: 가족도 우리 1세만 아니라 2세도 같이 자라가는 모습을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한 친구가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가 뭐냐라고 확인했을 때, 자신감 있게 엄마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 받아들이고 그 사회를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배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거 해결했다면은 아는 가족이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손가락을 다섯 개 똑같지 않은 것처럼
1: 그렇죠.
0: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변경되지 않고 말한다면 다문화니까 그렇게 됐다. 아이들이 다 똑같다잖아. 무슨 사춘기가 들어오면은
1: 그렇죠.
0: 하는 행동이 똑같은데,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문화 아이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멘트가 되게 언론이나 이런 거
1: 근데
0: 되게 많이
1: 따져보면 그
0: 해놔.
1: 아이는 한국 문화에서 컸는데.
0: 맞아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엄마에 대한, 엄마 나라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딱 이름이 붙여서
1: 약간
0: 막
1: 낙인처럼.
0: 하니까, 그거 이제 그거 사회만 아니라 가족을 들어와서도 아이가 이제 가족이랑 같이도 부딪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같이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1: 만일에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여쭤보게 되는 건데
0: 네네네.
1: 저도 잘 몰라서.
0: 네.
1: 만일에 이제는 사실 뭐 지나가는 외국인도 되게 많은
0: 사회다.
1: 사회가 돼버렸고,
0: 네.
1: 코로나 이후 더욱더
0: 또
1: 심해졌고,
0: 심하게 됐죠.
1: 뭐 제가 지금 있는 명동만 해도
0: 맞아요.
1: 전역되면 뭐 한국 사람이 없어요.
0: 없어요, 없어요.
1: 한국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서의 그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던 외국
0: 네,
1: 사람.
0: 맞아요.
1: 국적도 거기야.
0: 따그 맞아요.
1: 뭐 여긴 여행으로 온
0: 맞아,
1: 거야 라고
0: 맞아,
1: 하지만,
0: 맞아요.
1: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2세들은 그런 존재가 있지. 뭐 국적도
0: 한국이가
1: 한국이야. 근데
0: 맞아요.
1: 도리어 지금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아까 했던 자존심이나 이런 자존감이 좀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애들은 좀
0: 네네네.
1: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준비가 안된
0: 안돼
1: 것도
0: 있는
1: 맞는
0: 상태.
1: 건데, 그 전에 이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0: 그렇죠.
1: 면에서 그 사회에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0: 맞습니다.
1: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말 표현도, 그 준비 안된 사람한테
0: 맞아요.
1: 이런 준비를 가지고 하면 우리 참 행복하게 살것 같아요, 서로 간에.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게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신은 외국이니까라는 말이 보통
1: 벌써부터 그렇죠.
0: 벌써
1: 그러니까
0: 지어야 되는
1: 벌써
0: 거지.
1: 구분을
0: 맞아.
1: 짓는.
0: 그래야만이 아마, 그러니까 그냥 일단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가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냥 하이 할로라고 해도 다가올 수는 있잖아요. 그냥 웃음이 하나 줘도 다가갈 수 있잖아요.
1: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대표님 보면 이런 얘기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0: 네네네네 사실이 왜? 네.
1: 근데 나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0: 뭘 이렇게
1: 뭔가
0: 거예요.
1: 계속 우리 그러니까 뭔가 그 생각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0: 네네네네
1: 이런 얼굴은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거야. 나는 지금 딱딱딱 구분을 해서 벌써 아니 나 한국 산지가 지금 20몇 년인데 지금 내가 한국말 잘해요라는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말이 되나?
0: 말이 돼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문이 바뀌기 어려우면은 답을 바뀌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저는 그렇게 우리 이주 여성들이한테나 다가오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네가 답을 기다리지 말아라. 질문이 똑같더라면은 답을 바꿔서 대답해라.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내가 안양에서 왔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게 자주 들으면은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이렇게 한편으로만 노력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 다양한 사회가
1: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군대 갔을 때 이제 각 지방 사람들이 모이니까
0: 네.
1: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0: 네.
1: 서울이 다 니네 집이야?
0: 그렇게 될 수 있지만
1: 이라고 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0: 그렇죠.
1: 우리가 우리 너희들 그러니까 조금 많은 표현이 좀 그래. 너희들의 삶에 우리들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질문 자체는 우리 내 삶에 너희들은 네. 없어라는
0: 아닌 게 아니라는
1: 게 아닌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좀 맞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런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처음 저도
0: 그렇죠.
1: 사실 뭐 어디 가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 얘기도 나오고
0: 맞습니다.
1: 인구 감소도 얘기 나오고
0: 도망하고,
1: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0: 맞아.
1: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돼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0: 맞습니다.
1: 어떠십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주자라는 게가 국가 안에서도 이주자가 될 수 있잖아요.
1: 네.
0: 지역을 또 떠나면은 그 이동하는 거가 이주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준비라는 게 저도 말하는 게 그냥 기본 쪽이 아직 안 돼 있고 다른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먼저 받아들이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 그래서 그게 이제 양쪽 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1세는 이제 오는 전동이는 이제 이미 더 나왔고 2세가 아마 되게 많은 변화가 돼 있기는 하는
1: 뭐
0: 것 같지는데
1: 벌써 결혼하신도 꽤 됐고
0: 맞아요.
1: 그때쯤 결혼하신 아이들이
0: 맞아요.
1: 30대에 다 넘어
0: 다 오고 있어 이제 조금 되면은 뭐 3세도
1: 그러니까.
0: 넘어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 안 된다라고 하면은.
1: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0: 네.
1: 저도 가슴 아픈 게
0: 네.
1: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는데
0: 네.
1: 여기 그 저희 아까 소개할 때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기로 온 분 톰투미라고 얘기하면서 이주 여성이라는 말표를 쓰면서
0: 네네네네.
1: 벌써 약간 선긋기를 좀 저도
0: 맞습니다.
1: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정말
0: 맞아요.
1: 죄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0: 저도 그 치우려고 말하기는 많이 노력하기는 하는데 이주자라는 자체가 있지 않으면은 사회 아직도 우리랑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참 신기하게가 이제 지금 한 2, 30년 되는 우리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다문화 사회가 뭐냐라는 거 확인할 때 외국인이 한국으로 와지 않아도 다문화 사회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가 가르침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회가
1: 그래도 많이 줄었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다문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를 쓰고 있는 게 너 아직까지 세상을 모르는구나라는 그래서 다문화는 벌써 지났다.
0: 그렇죠.
1: 그것이 그런 의미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니까.
0: 맞아, 맞아.
1: 아까 전에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아까의 그 다밥유라는 협조 조합.
0: 네, 네. 다밥유는 그, 뭐냐고?
1: 그게 뭡니까, 다밥?
0: 다 같이 밥 먹자라는.
1: 아, 밥 먹자. 이게 사실상 이게. 아, 뭐 이걸 여쭤보게 되는데
0: 네.
1: 한국 사회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가
0: 네.
1: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하다. 왜 인사할 때
0: 네.
1: 안녕하세요 뭐 하면 되는데 밥 먹었니?
0: 근데 그거 되게 따뜻하지 않을까요?
1: 그렇긴 하죠.
0: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되게 따뜻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금방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는 자리가 되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더 다시 그때 당시를 가게 된다면 이제 이주의 문화를 조금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 밥 먹는 자리라고 생각했었어요.
1: 그걸 경험하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0: 그렇죠.
1: 그 음식 안에 담고 있는 문화를 또 네. 이해하고,
0: 그다음에,
1: 아, 그것이 맛있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보네, 네. 이렇게 해보네라고 그렇죠. 전형이 되니까.
0: 그리고 자유롭게 입맛이 자유지, 그 나라 음식이 때문에 예, 뭐 못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다 같이 밥 먹자라는 내용으로 다밥이라는 그
1: 네.
0: 이름을 지어서 됐습니다.
1: 근데 갑자기 궁금하게 되는데
0: 네.
1: 밀키트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0: 네네네.
1: 잘 됩니까?
0: 네, 조금 요즘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긴 하지만 잘 됐었어요. 코로나 있을 때는.
1: 잠깐만. 코로나 때 잘 됐다는
0: 건 왜냐하면 일회용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달 시켜서 먹었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그래도 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나 문화 문화 행사나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행사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만 해도
0: 네.
1: 뭐 아까 그 코로나 얘기를 했겠지만 그 네. 이후로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0: 네, 네.
1: 이제 외국 음식도 다양하게
0: 맞습니다.
1: 물론 옛날에는 제가 안 그 사시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 살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같은 이제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 가면
0: 맞아요.
1: 저 동유럽이나 맞아, 그쪽 음식이 맞아. 또 많고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요새는 지금 뭐 베트남 음식은 거의 뭐 여기저기 거의 깔려
0: 쌀국수라고 하면은 다 알고
1: 깔려
0: 있는
1: 깔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다 네네. 보니까 네네. 그런데 네네. 그런 음식을 접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그 왜냐면 좀 특식 아니면 재밌는
0: 이제 각자 맛? 우리 그 뭐랄까 주화분들이 자기들이 각자들 나가서 이제 식당을 열려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덕투미 안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딱 식당이 없어요. 그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 발굴 와서 자기 메뉴를 개발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0개 정도 메뉴를
1: 어머나.
0: 네 개발을 했었고 거기에서 한 19개 정도 지금 판매를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국,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1: 여기서 한번 던져보죠.
0: 네네네.
1: 스리랑카시니까 네.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
0: 스리랑카 대표도
1: 밥이긴 하죠.
0: 밥이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스리랑카의 코뚜라고 있어요. 코뚜.
1: 코뚜.
0: 면을 볶는.
1: 아.
0: 근데 그거 이제 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해요.
1: 네. 네. 사실상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나라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0: 네.
1: 지금 다들 그 만드신 분들이
0: 네.
1: 또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0: 맞습니다.
1: 약간 조금 섞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한국 입맛에 맞게 하지 않았을까?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메뉴 모든 메뉴에 음식이 이름이 갖고 있고요.
1: 아하.
0: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 그래서 말하는 도시락. 도시락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락 말하는 도시락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이유가 이 나라의 음식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메뉴를 보고 아 이거 뭐죠? 뭐 때문에 뭐 들어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역사는 이 나라에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음식하면 약간 선입견이
0: 맞습니다.
1: 좀 있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사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0: 우리가 한 15명
1: 15명
0: 있습니다.
1: 네. 그럼 뭐 어떻게 매일마다 모이십니까?
0: 매일마다 모으고 활동은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매일마다 모이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행사나 이럴 때가 이제 모아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10월 이후로는 이제 조금 바쁘게 되는 때가 되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뭐 다양한 네네. 이벤트 행사들 네네네.
1: 아까는 막 또 케이터링도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네. 그래도 함께 산다는 거를 그래도 이제 느끼시니까 좀 좋지 않을까
0: 아, 그럼요. 뿌듯하죠.
1: 근데 네. 그게 그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0: 네네.
1: 다른 지역하면 되게 어색어색하다가 또 친해지려면 또 한참이 걸리고 하는데
0: 네네네.
1: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성당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모임 자리 갔어요. 다 몰라서 어색하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 이제 묵주 반지라는 게 있거든요.
0: 아,
1: 묵주 반지를 끼고 보면은. 이제 보면 딱 옆에 가서 물어봐요. 성당단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네 성당 어디 어디 다녀요? 그러면 그때부터 둘이서 반갑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둘이서 되게 친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이주민이 같이 네. 모이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약간 또 다른 동질감?
0: 사실 마찬가지 같기는 해.

0: 이상해요. 턱투미라는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색하게 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딱 되게 반갑게 또 진정 집에 오는 것처럼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가끔씩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에서 오 특이하네 다 각자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부듯해요. 저 들어와서 뭔가 자기 일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를 찾기 도움을 주는 거 보면은 아 뭔가 여기서 배워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많은 일 하는 것보다 단 한 분의 마음을 조금 움직임이 만들게 되면은
1: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변화를. 왠지 모르게 그 되게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게 힘든데 그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맞습니다. 찾아야 되고 그런 되게 어려운데 네. 이 자리에서 뭐 각자
0: 맞아요.
1: 문화는 다르 문화가 보는 그 나라는 처음 출발은 다르긴 네네네. 하지만 모여서 얘기하면서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시니까
0: 맞아요.
1: 더 뭐랄까 아 그래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더 느끼지 않으실까?
0: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이 지금 되게 다양한 방식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처럼 언어 문제를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사회 문제를 말할 수도 없어요. 가장 자기 자신감을 얻고 아까 갈 길이 모르는 게가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라서.
1: 네. 만일에 지금 만일에 좀 뭐랄까. 헤매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결혼했는데 좀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0: 자처하세요. 턱투비 자처하세요.
1: 그러면
0: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반대로
0: 네
1: 그런 부인하고 지금 그러니까 둘이 특히 좋아서 결혼하긴 했는데
0: 네네.
1: 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배우자, 그러니까 뭐 애기 하신다면.
0: 네네네. 이야기. 우리는 똑같대요. 남 그 양쪽 간에 둘 다 예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턱투미 안에 이주 여섯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님 인자의 그 남편분들이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편의를 들어와도 아마 마음 따뜻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선배들이 있기에. 언제든 다 자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1: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다가가고 얘기하면서 네. 이해하게 되고 네. 더 커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런 걸 우리가 좀 놓치고 살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결국 좀 힘든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사실 함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조금만 더 내 생각보다 조금만 더 크게만 봐도
0: 네.
1: 행복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똑똑히 다쳐오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 일단 말로 풀고 보자.
0: 말로 풀고 보자.
1: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0: 네. 맞습니다.
1: 사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네. 제일 안 되는 거기도 하고
0: 맞죠.
1: 제일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사실 부부 간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부 간에도
0: 네.
1: 이야기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근데 그것이 또 사회까지 나가면 더욱더 그런 그렇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활동하고 봤을 때 이 일을 계속하게 힘은 무엇에 생각이 드십니까?
0: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차이점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아니라 나 그때 있는 그 친구들이 올 때는 힘들다, 나 외국인이다 이렇게 왔다는 친구가 있다면은 지금에는 누구에게 놓아주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 사회도 되게 많이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거에지 1%라도 우리의 힘이 거기 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을 때 그리고 누구 만나면은 내 이름으로 부를 때 아 내가 이 일이 정말 뿌듯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1: 이레나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0: 네.
1: 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은 외국인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0: 아 지금 스리랑카 가면 외국인이요.
1: 그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사회를 살고 있냐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 네. 나는 돌이요. 네.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 스리랑카 사람이지라고 네, 했을 맞습니다. 때 돌 그 스리랑카 나는 네. 거기가 외국이야.
0: 맞아요. 네.
1: 사실 이게 되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네. 그 의미가 사실 좀 더 살아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너를 받아들인다도 있고 나도 네. 당사자인 나도 네. 너희 공동체에 있어
0: 있어 맞아요
1: 가 됐을 때 네. 이것이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네. 참 이게 알면서도 네. 아직까지는
0: 그렇죠.
1: 쉽지 마음속에, 않은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5년에서 1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구나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0: 아니라
1: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한국 사람이 아닌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쓰면서 나오는
0: 시기하는?
1: 그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옛날에 정말 초기에 뭐 맞아요. 미수다라고 해서 미녀들의 뭐 수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외국 사람 여성분들 딱 나오고 맞아, 했을 때 아 그때 되게 신기하게 사람들 봤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어디서나 막 나와서 그들이 얘기하고 하고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0: 맞아요.
1: 서부터가 뭔가... 벌써 이게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0: 맞습니다.
1: 아 이게 네네네. 그냥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야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이 정도면 거의 한국 사람 한국이지라고 이게 생각하는 폭이 바뀌는 것 같은데.
0: 네 그렇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아직도 우리
1: 그렇죠.
0: 예, 전 책하고 사는 그런 외국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편 상황들이는 옛날과 지금을 그래 수차를 한다면 10에서 뭐 한 6, 5 정도는
1: 아직까지 충분히
0: 있는 것 같기는
1: 제가
0: 하는데
1: 그 일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에도 처음에 그랬는데 벌써 이런 게 왜 일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1: 어느 시점 봤을 때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드는 게 이상하다.
0: 이상하다, 맞아요.
1: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좀
0: 필요하죠.
1: 조금 필요한 것 같긴
0: 필요한
1: 해요.
0: 것 같아요,
1: 아직까지 뭐 60이나 70 되신 분들 중에는 그런
0: 맞아요.
1: 문화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보통 지금 40대나 50대만 해도
0: 네.
1: 그런 문화에
0: 그렇죠.
1: 좀 노출된 것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서로
0: 맞습니다. 간에.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에게
0: 네.
1: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0: 합니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놓아줘야 하는 사람 아니면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같이 있는 친구 뭐 이런 쪽으로 시선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에 빨리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라주세요.
1: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표현이 딱 생각하면 어떤
0: 네.
1: 말인지 알겠는데
0: 네네네네.
1: 아니 너 그러니까 그렇죠. 누굴 도와준다는 생각은 외국인이야
0: 네.
1: 불편할 아니,
0: 맞습니다.
1: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툴
0: 그렇죠.
1: 안에만 있으니까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이주 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이레샤 페렐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나면 사람은 바라보는 눈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레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박정현이 부르는 아름다운 너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의 비유가 언급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일이라 친근하지만 왜 하필 포도였을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대요. 팔레스티나 지역의 여름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딱 맞는 기후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지만 노아시대부터 포도 농사를 지을 정도로 포도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산물이면서 평화와 행복을 상징했던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포도밭에 비유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포도나무라 하신 말씀은 진정한 풍요로움은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마음이 수확철의 포도처럼 풍성해지는 주일이길 바라면서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10월 4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은 송소희의 목소리로 열었습니다. Not a Dream 첫 곡이었어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해주세요.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나는 군종사제다로 돌아올게요.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강론 명 받았습니다. 오늘은 군종교구 공군 명성대 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오늘 강로는 군종교구 공군 명성대 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동률 잔향.

0: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포도는 밀과 보리,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와 더불어서 축복받은 일곱 가지 식물 중 하나였대요. 무엇보다 이집트를 탈출해 오랜 시간 유목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꿈에 그리는 이상향이었죠. 포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따뜻했을지 헤아려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마음속에 담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1: 군종사제다.
0: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군종교구 명성대 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유 미카엘 신부입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현재 공군 제8전투비행단 명성대 성당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0: 그러시군요. 오늘은 공군 신부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심피비시 빵 빵톡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 원소속이 전주교구세요. 2022년 1월 13일

0: 아니 긴장을 하셨나 봐요. 떨림이라고 추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신부님 서품 성꼬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1: 특별한 일은 아니라 할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입학 동기 신부님들보다 2년 늦게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뭐 많은 시련들도 있었고 그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저를 다잡아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 23절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성구를 서품 성구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군종 신부로 살아가면서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여러 시련들을 마주하지만 도와주시는 선배, 동기 신부님들과 군인 신자 가족분들 그리고 또 병사들의 도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신부님 서품 성구 시편 73편 23절.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혼자서 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붙들어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럼 먼저 군중의 시간 가족분들께 음악 선물 한곡 전해주시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준비해 오셨죠?
1: 네, 생활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1: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어찌 보면은 서품 성구와 연관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함께 들을게요. 생활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생활성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군종의 시간 군종교구 공군 명성대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0: 네. 아, 이 성가를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신부님 덕분에.
1: 아, 그러십니까?
0: 네. 신부님은 주로 이 곡을 언제 들으세요?
1: 정말 힘이 필요할 때, 예,
0: 맞아요.
1: 그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작년에 새로 임관하기 위해서 한창 준비할 때에도 이 성가가 많이 생각이 났고 흥얼거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항상 제일 끝부분에 약간 돌림노래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잔잔하니.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군종장교로 임관을 하시고 전주 교구셨는데 전주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가게 되셨어요. 처음 이 지역 발령 소식 들으셨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1: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로 가게 되었을 때 많이 놀랐었거든요.
0: 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놀랍다는 뜻에는 아마도 원주 지역과 인연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정말 인연이 없었을 텐데, 네, 근데 저보다 먼저 서품을 받고 또 2년 먼저 군종 신부로 임관하신 입학 동기 신부님께서 먼저 이곳에서 사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또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군종 신부로 입대하기 전에 한번 놀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그러셨군요.
1: 그때 신부님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거기 계시던 본당 신자분들과도 함께 했었는데 설마 제가 이곳으로 발령받아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정말 놀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놀러 갈 때만 해도 내가 여기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뒤를 밟아서 또 가게 되셨군요. 원주에 이제 지낸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바뀐 생각이 있다면요?
1: 대부분의 군종 신부님들은 이미 병사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재입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저도 병사로 군복무를 했을 때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강원도라는 그 이미지는 저에게 굉장한 산골, 시골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원주에 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를 보고 그런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0: 아우,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셨군요.
1: 네.
0: 여기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닐까요?
1: 그렇죠.
0: 아, 눈 치우느라 좀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1: 5월달에도 눈 오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0: 5월에도 눈이 온다니. 아, 5월에 눈이라고 하면 문장으로 봤을 땐 상당히 낭만적인데, 복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1: 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참 추운 곳 중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다 보니까,
0: 아,
1: 네,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엄청 추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0: 네. 원주는 좀 어때요? 원주는 철원에 비해서 그렇게 춥진 않나요?
1: 처음에는 그래도 강원도인데 엄청 춥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원도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춥기는
0: 도심이군요.
1: 하는데요.
0: 그래도 춥다. 그렇군요. 원주 명성대성당에서 군종사제로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1: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입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주임 신부로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본당 신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숫자는 적지만 소수 정예라고 할수 있다 보니까 신자분들과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0: 소수 정예 이 표현을 보니 무언가 잘 모르지만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요. 이어서 명성대성당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신부님?
1: 네, 이번에는 생활성가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특히 군인들의 고된 군 생활에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0: 네, 우리 모두 군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유선영이 부릅니다.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0: 아, 오늘 선곡들이 참 힐링 뮤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유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신부님께서 골라오신 이곡 생활선가였습니다. 역시 유선영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었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군종교구 공군 명성대 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오늘 나는 군종사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성대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 성당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성당의 랜선 순례 부탁드려요.
1: 네, 제가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못해가지고 젬병이거든요.
0: 네.
1: 네, 성당의 모습이 특이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성당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벽돌로 지어졌고, 천장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그 지붕은 판넬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성당 내부는 적당히 넓은 편인데, 네. 어느 정도 옛날에 지금이야 소수정이지만 네,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올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어져서인지
0: 네.
1: 크기 자체는 그래도 보통 한 성당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명성대 성당에서 미사를 얼마나 봉헌하세요?
1: 미사는 매일 봉헌하고 있는데
0: 네.
1: 신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제 주로 거행하는 미사에 대체적으로 병사 친구들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루는 이제 군종병도 휴가를 나간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서 미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대 교육을 이렇게 받는 데가 있는데,
0: 네.
1: 공군 부대 해군 간부가 이렇게
0: 어머,
1: 오셔가지고,
0: 간부분님이.
1: 그분이 오셔서 성당에 나오셔서 깜짝
0: 네.
1: 놀랐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0: 네.
1: 혼자서 쓸쓸하게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그 미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0: 네.
1: 그 해군 신자분께서도 신자와 신부 이렇게 단 둘만의 미사는 처음이며 또 기뻤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로서도 함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오늘은 혼자 미사 드리겠구나 했는데 저 멀리서 두벅두벅. 그것도 간부님이. 그 간부님도 사실 처음엔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다 미사가 끝나고 파견돼서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누구보다 벅찬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느 때보다. 특별한 경험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어떻게 위문도 좀 다니시겠죠?
1: 네, 제가 위문을 이제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해당 부대와 일정을 조율해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위문을 여러 군데를 가고는 있지만 하루는 한 부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0: 네.
1: 그 해당 부대의 간부인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위문을 가야 되는 곳들은 성당을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격오지 쪽에 있는 부대들이 많다 보니까요.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그 먼저 연락을 주신 건또 처음이어서 그런
0: 오.
1: 경험을 또 해봤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경우가 좀 적다 보니까
0: 네.
1: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신자가 있는 곳에 신부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래서 위문과 미사를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골라오신 곡이 이 곡이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번 신청곡은 박상철 씨의 빵빵으로 결정했습니다.
0: 네.
1: 마을 사람들의 발이 되어 어디든 달려가주는 시골버스처럼 군종신부로서도 어디든 신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0: 박상철 씨의 빵빵 함께 들을게요.

0: 박성철 씨의 빵빵 함께 들었습니다. 와, 신부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동해, 동쪽으로 가면 동해, 서쪽으로 가면 서해. 오늘은 동쪽 원주에서 달려오신 군종교구 공군 명성대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어쩐지 뭔가 앞서 생활성가 두 곡을 이렇게 들려주시고는 조금 이제 분위기 띄워야 하나? 이 생각에 준비해 오신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가사도 네. 예, 가사 내용도 참 군종 신부의 삶을 잘 표현하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그 고생하시는 우리 군종 신부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도 네.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군 장병들이 네. 그 거기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가는 게 바로 군종 신부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주님의 양들을 찾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군종 신부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위문 가실 때 실제로 이 곡 들으면서 가시나요?
1: 많이 듣죠.
0: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만나왔던 장병과의 기억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언제 한번 어떤 병사 하나가 상담을 청해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0: 네.
1: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여유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도 참 기뻤는데
0: 네.
1: 뭐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0: 네.
1: 네, 그저 같이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네, 마음 네, 써주고 좀 관심으로 함께 해주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그 친구도 참 이렇게 잘 받았던 걸까 다행히
0: 네. 네,
1: 여유를 되찾고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게 하나의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0: 네, 아마도 장병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성대 성당 주임이신 이한유 신부님께서 우리 군가족을 소개합니다. 우군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저희 본당의 군가족이 총 세 가족 정도밖에 없기는 합니다.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숫자가 적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소수정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전 신자의 저는 간부화를 예, 표방하고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예, 사목회장을 맡아주고 계시는 최대혁 가비노 형제님과 또 성모회장을 맡아주시는 예, 허연주 로사 자매님 부부 그리고 박스회장 이제 저희는 이제 장교는 이제 박스회 이렇게 또 부사관 준부사관은 예, 대건회 이렇게 하는데 박수회장 이렇게 맡아주고 계시는 장하리 마리노 형제님 그리고 김윤주 릴리안 자매님 부부 그리고 그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
0: 네.
1: 이제 2학년이고
0: 아.
1: 네, 하나는 아직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1: 엄청 정말. 귀엽습니다.
0: 정말 소수정예 신자분들이네요.
1: 네, 또
0: 이렇게, 네. 네.
1: 여기에도 또 이제 대건회장이신 조용득 사도영 요한 형제님이랑
0: 네.
1: 정유미 로갈타 자매님 부부 그리고 거기 아이들도 예, 하나는 이제 중3 하나는 중1이거든요.
0: 네.
1: 예, 근데 매일이 아니고 매주 주일마다 예, 아이들이 그렇게 사람도 없는데
0: 네.
1: 그 둘이 늘 복사를 서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든든한 예, 저의 자랑 이신 네. 소수정의 신자분들이십니다.
0: 네, 아 정말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치 막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눈앞에 싹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한유 미카엘 신부님을 기약하는 전주교구 원소속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명성대 성당 가족들 그리고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께 음성 편지 띄워주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먼저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주교구장 주교님과 선후배 동기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현재 군종신부로서 살아가며 새로운 기쁨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성대성당 공동체에 신자분들이 계시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적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분당에 일이 생기면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와 주시고 함께 미사하고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제가 쑥스러워서 이 정도만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신부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린 이 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신부님 편지 내용을 보니까 유독, 아, 저에게는 이게 행복입니다. 저는 이게 참 행복합니다. 이 문장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골라봤는데 어떠셨나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명성대성당에서의 남은 시간들 동안 또 행복한 사연들 많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곡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 이현유 미카엘 신부님과 나는 군종사제다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신부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1: 네. 시작도 그랬지만 시작에서도 말했지만은 많이 떨리네요.
0: 오, 전혀 티가 안 났는데요.
1: 티가 안 났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0: 걱정하지
1: 아무래도
0: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게또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0: 네.
1: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눈 것들 이렇게 군인 장병분들과 또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0: 네, 좋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장병들과 군가족에게 전하는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하느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길 청하면서 생활선가 당신을 향한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신부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전해주시죠.
1: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면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하루 나날들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0: 네, 신부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4가 부르는 당신을 향한 노래 전해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요조와 이상순이 함께한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이 곡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군종의 시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나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의탁하여 그 자리에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기를 함께 청하며 가을이 깊어가는 오솔길 하느님의 축복 아래에서 함께 걸어봅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형진이 부르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 여름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모기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팔이나 다리처럼 이 살이 좀 연한 부분에 모기 물린 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 단단한 뭐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약간 좀 단단한 곳에 이 모기가 물리면 아무리 긁어도 이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점에선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부분이 있는가 보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완고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의 피부, 살도 있지 않나. 아마도 그렇게 굳어진 부분, 어쩌면 우리의 성찰과 또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진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의 살이 부드러워지고 또 감사가 많아지기를 서로 기도드리면서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일산토 캘리포니아가 부릅니다. 토르네로 돌아오라.

한여름 무더위에 잠자리에서 계속 발로 이불을 걷어 차곤 했겠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이불을 끌어당기는, 당겨야만 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살짝 밤과 새벽이 서늘해지고 있죠.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툼한 이불이 그리워질 텐데요. 그러면서도 서로의 온기가 또 그리워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을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말 풍경 다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야고보님, 참예수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인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님, 명절 잘 쉬시고 또 기쁜 시간 보내시고 10월 주말 맞이하고 계시나요? 한 주 차이인데 날씨가 확 달라졌어요. 제 기억으로도 연휴, 추석 연휴가 있던 주말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반팔 입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성당 가고 그랬는데 정말 한 주 사이에 확 기온이 달라졌습니다. 시원해지니 참 좋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 시원한 마음, 또 그 시원한 또 이 마음의 그 여유 속에서 이 가을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야고보님. 이어서 임유리님, 집안 대청소하고요. 연휴 내내 쓸고 닦고 정리 청소했네요. 팔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몸살도 오는 듯해요. 네, 임유리님, 어떻게 명절 연휴 동안 손님들이 많이

깔끔해진 뭐 방이나 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흐뭇하지 않나요? 청소하기를 잘했다라는 마음도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는 저 예수의 공동체도 돌아오는 주말에 대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청소. 그래서 신부님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청소 구역 이렇게 배정해요. 너는 신발장, 신부님은 뭐 이렇게 창틀, 뭐 신부님은 창고 해가지고 각자 맡은 구역을 이렇게 꼼꼼히 청소를 이제 합니다. 이번 주말이네요. 저도 청소를 하고 또 저희 신부님들끼리 중국집 갑니다. 중국집. 네. 또 청소하고 나서 또 이렇게 중식 짜장면 최고의 메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마 주변의 공간을 정돈하는 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고 굳어있는 마음의 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유리님 감사드리고요. 플라우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잘 쉬다 왔습니다. 잘 쉬었다고 해야 되나?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본가가 있어서 또 동생 내외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 집에 모여 이렇게 식사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제 가족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본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당에 가서 미사도 함께 봉헌하고 저도 잘 쉬다 왔답니다. 네, 플라워님도 네, 연휴 동안 받은 그 위로와 또 기쁨과 그 풍성함 안고 또 일상 걸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보나르님, 신부님의 목소리 들으니 짧은 연휴가 차분히 정리가 됩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뭐 가족들, 친척들, 손님들 맞이하느라 많이 분주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잘 정리해 보는 것도 무엇이 내 안에 남아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이고 선물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그 연휴 때 받은 기운으로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선물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보면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강훈이 부릅니다.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묵상 코너 시작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영적 묵상 코너가 CPBC 플러스 홈페이지 앱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해졌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찾아 들어가시고 주말 기도의 오솔길 이현준 베드로 신부 검색하시면 아마 영적 묵상 코너 다시 듣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 또 편한 장소에서 쭉 이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독서는 제14장 변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리스도교가 지닌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크리스천적인 인생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크리스천 인생관은 기적이 아니라 삶과 삶에 대한 직면 그리고 삶의 실체 파악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적인 인생관은 우리에게 단순한 인간적인 해답을 초월해 실로 새로운 삶의 부활과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고양시켜줍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절망과 속수무책의 구렁으로부터 다시 소생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타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비인간적이 되지 않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 대안을 찾아내어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힘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희망과 구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쓰러질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문명은 언제나 위기와 실패를 성공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진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들의 내부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대처 방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듯합니다. 인간이 가진 경이로움 중에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쪽의 문이 막히면 어김없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격언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심을 더 가슴 깊이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긴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오랜 시간을 통해 가르쳐온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말의 의미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서 내 안에 새겨진 신성을 고양시켜 삶과 세상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숨겨진 그 신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형성된 자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에고를 죽여야 합니다. 나라고 이해해왔던 자신을 해체한 후에 참된 자기로 재통합될 때 내 안에 고유한 하느님 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이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십자가와 부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면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이전에 내가 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체험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껍데기를 벗고 내 안에 고유한 신성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죽음의 체험은 언제일까요?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참고 받아 넘겨야 할 때, 남에게서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내어 주어야 할 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바보 같은 짓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고자 할 때,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함을 지켜내고자 할 때, 남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 비인간적이 되지 않고 친절

사랑과 배려라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아무런 고마움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어떤 선행을 실천하고자 할 때, 이 밖에도 다양한 일상의 순간들, 나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체험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이 지상의 세계를 넘어 초월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부활 체험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내 자아의 죽음을 요청하는 상황들, 인간적인 상황을 딛고 새로운 선택을 찾아내어 신화 곧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이 거룩한 초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994님, 박프란치스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엄마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발을 다치셨어요. 피도 많이 나고 다음날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으니 무서운 파상풍은 안 걸리겠죠, 시모님? 며칠째 다친 발을 못 쓰고 절뚝이며 겨우 화장실만 다니세요. 시모님, 부디 엄마 마리아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명절 앞두고 얼마나 다들 놀라셨을까요? 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또 기뻐야 할 명절,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좀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고, 어머니도 얼마나 겁이 나셨을까요? 불안하시고. 일은 뭐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치를 잘 하셨으니 잘 안정을 취하시면 분명히 우리 마리아 어머니 금방 쾌유하실 거라 믿고요. 그래도 우리 기도지기님들과 함께 두 손 모아서 짧게나마 화살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며 위로자이며 치유자이신 하느님, 박프란치스카의 어머니 우리 마리아 자매님, 추석 명절 앞두고 크게 다치셔서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또 어두움 안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우리 어머니께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또 버티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 마리아 어머니 빨리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기도 지향 사연은 092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엄마께서 암투병 중이어서 동생과 케어하며 의견 충돌이 생겨 많이 힘듭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암투병 중인 엄마를 간병하면서 동생과 어떤 의견 충돌이 이렇게 있는 걸까요? 지금 어머니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텐데, 각자 엄마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방법과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쪼록 어머니의 쾌유, 또 어머니가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기를, 그 가장 큰 힘은 주변 가족들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일치, 단합된 마음 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동생분도 자기 마음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며 더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식별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0928님, 또 우리 동생분, 또 암투병 중인 어머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 또 환자를 돌보는 다른 가족들 기억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프니 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간 동안 오직 사랑으로 치유의 은총 내리시나이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인내와 용기의 성령을 내리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며 지쳐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안겨주소서. 결코 쉽지 않은 간병,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 또한 내려주소서. 날카로운 마음 대신 서로 감사하며 의지하는 마음 새겨주소서. 또한 현재 가족에게만 맡겨진 재택 간병 시스템이 커다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 행정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암투병하는 이들과 그 곁에서 간병하는 이들에게 영육관의 강건함과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기를 청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정서희가 부르는 간절함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 길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휴식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10월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10월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글도 사진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 황무지였던 이 제주의 땅을 초록으로 물들인 임피제 신부님과 또 이시돌 목장의 감동적인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이신 김태훈 작가님과 10월 한 달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글 쓰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8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0: 축하드립니다. 예, 세례명이
1: 아우구스티노고요.
0: 아우구스티누스, 네.
1: 예, 책 쓰는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가톨릭 책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 성심당제 책을 제가 썼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이번에 이시돌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내가 팔자가 이쪽인 것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0: 네, 세례받을 팔자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초록이라는 게 단순히 목장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1: 제가 원래 했던 제목은 그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제목이 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제목은 슬픔의 섬이 눈물의 섬에 건넨 위로였습니다. 크게 이제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네. 두 섬 이야기를
0: 맞아요.
1: 하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라는 섬이 있고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임피제 신부님 도착했을 때 제주도가 제주도 섬이 생기고 나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도착했던 아일랜드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의 고향인 아일랜드 섬이라는 것도 제주도보다 한 3, 40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알고 계신 신부님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구휼이라든지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출판사 편집자께서 보시고 이제 밀어붙이셨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제 전문가는 또 전문가 영역에 네.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록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의 색깔이기도 하고 아일랜드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색도 또 초록이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정말 제주도랑 비슷합니다. 다 초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편집자께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이제 따옴표를 하나 붙인 게 이제 따뜻한을 하지 않고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하셨어요. 그게 표준어는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은 이제 그 디귿을 하나 덜 씀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네. 아나운서께서는 뭐 억양에 대해서 예민하시니까 딱 들어보면 네. 요 수도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 문화정책이라는 쪽으로 좀 그 가닥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뭐 너는 문화정책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걸 하고 싶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지방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아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어떤 신용복 선생님께서 예전에 책 쓰실 때 변방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거든요. 그 변방이라는 게 단지 중심에서 멀어진 낙후된 곳이 아니라 그 변방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한다.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문화정책 이런 것도 그 맥락에서 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구나.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방법을 찾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저희 방송이 또 전국 방송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지역을 살린다고 하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 실린 이 시도의 발자취를 보면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삼잖아요. 작가님은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1: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는 게 지금 이번 정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할까? 단순히 지역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느끼는 부분이 결국에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관계 속이 건강할 때 우리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수도권의 어떤 자원이 풍부한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오롯이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배고픈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는 삶은 위기에 빠진 공동의 집 지구를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태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

사전 편찬자가 된 기분으로 어떤 단어를 인생에 실어둘까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단어를 수집하고 그거에 적합한 용례를 적어간다는 것, 우리가 속한 세상을 조금은 선명하게 바라보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사랑과 용기와 희망의 말을 마음속에서 수집하고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그 용례를 잘 따르는 것 어떨까요? 오늘 곁에 두고 싶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분 좋은 가을 바람과 함께 이 저녁을 우리의 말로 채웠으면 합니다.

예,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10월의 주말 들으셨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어플 빵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1부는 책을 함께 읽는 코너 스튜디움 레전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호메로스의 영원한 고전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페리 매닐로입니다. When October Goes.

스튜디움 레젠디.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코너인데요. 중세 어법에서 스튜디움 레젠디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이제 성서를 읽는 일종의 기법 혹은 읽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그 존경을 가지고 거기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었죠. 고전의 힘은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이 돼준다는 게 다른 그냥 그 베스트셀러나 한 시대에 인기 있었던 책들과 그 고전의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다 비춰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너른품을 가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고전이라고 하겠는데요. 또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 영화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디세우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또 이 기회에 한번 오디세이아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오디세이아를 포함해서 사실 뭐 일리아스까지도 포함해서 호메로스의 인간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히라버 개념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 이 오디세이아의 이번 최근에 나온 새로운 번역을 번역하신 김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손꼽히는 고전 어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원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개념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 설명을 풍부한 설명을 이 역자의 말에서 그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곡 하나 먼저 들으시죠.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Autumn in New York.

divorces, who lunch at the Ritz, will tell you.

예,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죠.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른 어텀 인 뉴욕 들으셨습니다. 오디세아의 그 역자 해설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수혜라는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이라는 건데 이 혼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그 호메로스의 인간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호메로스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 조금 더 박진감 있게 느껴지고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묘미를 비록 번역어라 하더라도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인간학적인 그 탐구는 이제 호메로스를 통해서 이제 히랍 철학의 시원을 탐구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많은 고전학자들의 그리고 그 철학이 아주 조약이 깊은 고전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게 개념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뭐 단연 독보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함부르크에서 20세기 초중반에 그야말로 고전 문헌학의 아주 중요한 부흥을 이끌었던 브루노 스넬이라는 고전 학자가 있습니다. 그 브루노 스넬

여러 작품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신의 발견이라는 책은 아주 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고전 학자들도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꽤 옛날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는 뭐 개개의 그 태제들에 대한 어떤 논제들에 대해서는 뭐 반박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보충 내지는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일단 그런 통찰력 자체가 대단하고 학술적인 책입니다만 너무나 재밌게 보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호메로스는 인간을 추상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맥박과 정말 그 호흡과 그리고 끓어오르는 그 정말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언어로 정말 잘 표현했구나라는 거를 그 브루노 스넬의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김원 교수님께서도 이 해설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예, 곡을 하나 또 듣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가을이 오면 한번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고이 접어드는 예, 곡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슈퍼트램프의 From Now On 들으시죠.

예, 슈퍼트램프의 From Now On 들으셨습니다. 호메로스가 시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역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가장 험한 곳은 바로 하데스, 곧 죽은 자들의 세계이다. 이제 키르케의 안내를 통해서 이제 하데스에 가는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의 혼백과 넋, 즉 스케가 머문다. 이 푸스케라는 건 이제 발음이 우리말로는 되게 어려운 발음이긴 한데 이제 뭐 심리학 이런 단어에 다 어원에 해당됩니다. 푸스케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되죠. 그런데 푸스케 원래 뜻은 숨, 숨결, 호흡이다. 이 말에서 푸스케는 마치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어감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멈추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푸시케는 단순한 호흡이라는 뜻에서 또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증표로서 목숨을 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권 5행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의 그 푸시케도 구하고 귀향도 이루려고 했었다라는 대목은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푸시케를 넋이라기보다는 목숨이라고 옮기면 의미가 더 선명하지 않을까? 오디세우스는 위기에 빠진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동료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즉 호흡이 멈추고 숨이 끊어졌을 때 죽은 사람의 몸, 곧 소마에서 푸시케가 떠나간다고 믿었다. 이 소마와 푸시케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몸과 혼, 즉 인간의 이론 기본 단위인데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의학 용어 중에 시히오소마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현상에 있어서 병을 얘기할 때도 인간의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보통 시히오소마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바로 이 그리스어 단어인 몸을 뜻하는 소마 그리고 넋 혹은 목숨 혼을 뜻하는 시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하겠습니다. 몸을 떠난 시헤는 푸시케는 한갓 숨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나 물에 비친 잔영 혹은 꿈속의 환영처럼 죽은 이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한 채 하데스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헛개비 같은 유령으로 머무는 것이다. 예컨대 오디세우스가 하데스로 내려갔을 때 동료 엘페노르의 스티케를 만난다. 엘페노르는 술에 취한 채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목은 등골뼈로부터 부러져 나갔고 넋은 하데스로 내려왔소. 오디세우스가 죽은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넋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넋을 껴안으려고 세 번이나 달려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넋은 그림자처럼 꿈처럼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날아가 버렸다. 오디세우스가 깊이 슬퍼하자 그녀의 넋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따르는 법칙이란다. 누군가 죽었을 때 살들도 뼈들도 힘줄들이 더 이상 꽉 잡아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강력한 기세가 제압한단다. 일단 기계가 하얀 뼈를 떠나고 난 다음엔 그러면 넋이 꿈처럼 푸드덕거리며 빠져나가 날아다니지. 꿈처럼 날아다니는 넋은 결국 하데스로 내려간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넋도 만나고 트로이아 전쟁에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의 넋도 만나며 수많은 남자와 여자의 넋을 보게 된다. 특히 테베의 전설적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넋을 만나 귀향에 필요한 정보와 귀향 이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테이레시아스는 그 유명한 그 오디세우스 왕, 오이디푸스 왕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이죠. 그리고 귀향에 성공한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복수까지 성공했을 때 목숨을 잃은 구원자들의 넋들 역시 무리지어서 하데스로 내려간다. 이때 그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헤르메스이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넋을 하데스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에서 헤르메스에게는 푸시콤포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부한 어떤 그 철학적인 함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푸시케도 하나의 대응되는 중요한 단어로서 또 튀모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소슬한 가을밤에 정말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슈틸레 뮤직
고유한 음악인데요. 발렌틴 실베스트로프는 이제 비로소 요즘 이제 아르보 프레트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 종교적인 그런 경건함을 가진 그러한 음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또 새롭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렌틴 실베스트로프 음악의 매력을 정말 초창기부터 알려준 음반이라고 하겠는데요. 크리스토퍼 포펜이 지휘하는 뮌슈너 칸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슈틸레 뮤직, 첫 번째 곡 왈츠 데스 아우겐블릭스 순간의 월츠, 그리고 아벤트 세레나데 밤의 세레나데, 그리고 아우겐블릭케 데어 세레나데 세레나데의 순간 세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발렌틴 질베스트로프의 슈틸레 무직 고요한 음악 첫 번째 곡 왈츠 데스 아우겐블릭스 순간의 왈츠 그리고 아벤트 세레나데 밤의 세레나데 그리고 아우겐블리케 데어 세레나데 세레나데의 순간들 쭉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토프 포펜이 지휘하는 민시너 캄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올해 이제 10월 3일 생일로 90세 생일을 맞게 되는 미국의 그 미니멀 음악의 대부 중에 한 명이죠. 스티브 라이히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라이히는 필립 글래스, 존 아담스와 함께 그뭐 현대 음악의 가장 20세기 후반에 현대 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류 중에 하나가 그 미니멀리즘인데요. 미니멀리즘의 정말 3대 천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니멀 뮤직은 클래식 음악, 현대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라 앰비엔트 음악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 사실은 팝과 그리고 여러 대중음악에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90세이지만 여전히 현대 음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0월 3일이 스티브 라이의 90회 생신 이 되는 그러한 때이기 돼서 그 스티브 라이히의 대표작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 Music for 18 Musicians라는 기념비적인 곡인데요. 1978년에 ECM 레코드에서 나온 그러니까 ECM 레코드가 말하자면 현대 음악의 하나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게 지금 보면 여러모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르프 페르트의 음악을 비롯해서 스티브 라이 음악도 ECM 레코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편성으로 뭐 팻메슨과 같은 재즈 기타리스트들도 스티브 라이의 음악을 이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이 스티브 라이 양쌍불이 연주한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은 정말 뭐 필립 글래스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존 아담스의 중국의 닉슨과 함께 이 미니멀리즘의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 앨범이 나온 지 거의 한 이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또 그래서 기념 앨범도 다시 그 재판이 나오는 걸로 이제 그 소식을 보게도 됩니다. 예, 조금은 난해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한 매력이 있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56분 동안 앙상블이 끊지 않고 연주하는 그야말로 몽환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또 굉장히 정교한 음악인데요. 한번 현대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6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음악인데 그 앞부분 아마 들어보면서 일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브 라이히의 18명의 음악가를 위한 음악, 스티브 라이히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면서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1: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보물섬 명곡 명반을 LP로 들으면서 음악 속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시간입니다. 예, 가을에 어울리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음반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음반입니다. 미셸 페트루치아니는 늘 그 타고난 장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36 정도의 짧은 나이에 타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애처락, 좀 애잔한, 애처롭고 애잔한 그런 느낌을 주는 피아니스트이긴 합니다만, 또 음악을 들으면 막상 늘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리고 정말 영롱하고 그리고 순수한 음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여러 고난 속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귀한 피아니스트죠.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굉장히 많은 훌륭한 앨범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워낙 젊은 나이에 타결했습니다만 비교적 만년에 그 드레피스 레코드에서 나온 작품들도 우리가 인상적입니다만, 또 그 블루노트에서 많은 미국의 아주 재즈의 슈퍼스타들과 함께한 공연들, 여러 연주들이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그 레코드 중에서 또 아주 손꼽히는 걸작으로 꼽히는 게 바로 스위스 몽트루 재즈 페스티벌 실황을 녹음한 짐 홀과 웨인 쇼터 세 명이서 함께한 앨범 파워 오브 3입니다. 1986년작이고 이때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나이가 불과 24살 정도, 말하자면 아주 젊은 재즈의 피아니스트로서 천재 소리를 듣던 그런 시기죠. 그때 정말 당대의 대가인 짐 홀, 기타리스트 짐 홀과 색소폰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마일스 데이비스를 비롯한 많은 실험적인 재즈 음악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웨인 쇼터와 함께 셋이서 연주한 앨범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즈라고 하면 그 리듬 세션에 해당되는 베이스와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특이하게 베이스와 드럼 없이 다 독주악 악기에 속하는, 물론 기타는 리듬 악기로도 물론 활용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인터플레이 둘이서 하는 그러한 이중주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편성인데 매우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앨범이어서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블루노트의 시리즈로 나오는 재발매, 굉장히 좋은 음질로 나온 재발매 음반이 있어서 같이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이드 A에 있는 그 세 곡 들어보시죠. 림보, 케어풀, 그리고 모닝 블루스입니다.

예, 오늘 아날로그 보물섬에서는 미셸 페트리치아니 이제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아마 빌 에반스와 그 키스 제릿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시적인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인데요. 1986년 그의 아주 젊은 시절의 작품 인 파워 오브 쓰리 듣고 있습니다. 짐 홀과 웨인 쇼터라고 하는 재즈의 거장들과 한 3인조 앨범인데요. 사이드 A의 림보와 케어풀 그리고 모닝 블루스 들으셨고요. 이제 사이드 2에 있는 곡 들으실 텐데 꽤 연주 시간이 길어서 아마 이 곡을 다 들으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뭐 재즈의 정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죠. 이너 센티멘탈 무드, 미셸 페트리치아니의 그 피아노 터치를 통해서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정말 최고조로 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미니까지 두고 이어서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바라볼수록 더 많이 보이는 법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 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별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의 하루는 제법 근사해질 겁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Wayne Shorter. Jim Hall.
1: Michelle Petrucciani. Michelle Petrucciani.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2: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의 한가운데네요. 연휴 잘 즐기고 계신가요? 10월 4일 천사. 와, 오늘 천사네요. 오늘이 생일이신 분은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천사의 날이니까 천사 같으신 분들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또 며칠 전이 수호천

천사의 날이었네요. 근데 천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본인이 천사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누군가 천사를 만나면 참 좋은데, 내가 천사이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천사처럼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희생하고 5년 중에 같이 가는 또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초가을에 절정, 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다 싶습니다. 주말의 음악 쉼터, 성기환의 명동연가, 음악이 있어 더 행복한 가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악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규환입니다. 첫 곡은 심규선의 도시의 천사들이라는 노래였어요. 오늘 10월 4일이니까 천사. 오프닝 멘트도 천사 이야기. 첫 곡도 천사. 다들 천사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스스로도 남들에게 천사처럼 대하려고 이거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에게 하다 보면 날개가 탁 달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참또 좋겠다.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천사처럼 또 남들에게 잘해주고. 네.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듣고요. 또 이상우의 히트곡이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두 곡에 80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두 곡의 80년대 히트곡들이었어요.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만나는 곳인데 아까 제가 그녀를 만나기가 너무 급했나 봐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고 곡을 좀 제목을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100m 전이면 먼 건가요? 가까운 건가요? 한 10m 전이면 어떨까? 그녀를 만나기 10m 전. 그건 알아보겠죠. 10m 전에도 뭔가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내 옷매무새를 정비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죠. 이번에는 80년대 음악들 들었으니까 90년대, 2000년대 9000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을 감성의 모던 록들을 좀 들어볼게요. 이한철, 네,

분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렵지 않게 탁탁 어떤 멜로디들이 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잘 될 거야도 있지만 오늘은 가을 감성으로 Fall in Love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네. 조원선이라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감성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던 담담하고 일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디바들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막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또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조원선이라는 보컬리스트와 함께 또 뭐 진우 이진우 뮤지션이 베이스 쳤고 그다음에 이상순 뮤지션 지금은 또 이효리 씨와 결혼했지만 기타 치고 해서 어떤 멋진 그런 팀워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숨길 수 없어요라는 감성적인 노래가 있죠. 두 곡을 듣고 그 다음에 밑줄 쫙 그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이면 여지없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여지없이 놀라운 일들 많네요. AI가 정말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AI의 아들 잃은 어머니, 생명운동가가 되다라는 기사. 정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요. 인공지능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생명운동가로 거듭났다. 아들을 잃은 가톨릭 신자 매건 가르시아 씨는 미국 교회 내시빌 교구의 가톨릭 학교를 찾아서 AI 챗봇의 위험성을 알리고 아이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아들 세웰 세처 3세, 14세였는데 군은 2024년 2월 AI 챗봇과 깊은 관계를 맺어오다 자살했다. 내시빌 교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르시아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다른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는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이자 아동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르시아 씨의 이날 강연은 아들을 추모하는 행사와 함께 마련됐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는 다름 아닌 AI 챗봇 서비스가 보낸 것이었다. 사람인 척하는 기계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가능한 한 빨리 제게 돌아올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 같았다. 이때 AI 챗봇은 아들에게 유체이탈이라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육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초군은 내가 당장 집으로 너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자 AI 챗봇은 그러세요. 사랑하는 왕이시여 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AI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정말 요새 AI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또 AI와 결혼한 남자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역시 AI 챗봇인데 네덜란드인가 분인데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교환하고 막 하더라고요. 정말 AI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여러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흥미로운 기사도 있네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 거의 불가능했을 때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책을 내셨던 바로 그 이름 김찬산 토마스님 탄생 100주기를 맞아서 이 김찬산님의 일대기가 나온 기사예요. 저도 이 성함이 참 익숙하네요. 김 선생이 세계여행을 꿈꾸게 된 데에는 14살 때 세상을 떠난 형의 영향이 컸다. 자전거 여행 중 사고로 떠난 형의 유품에서 언젠가 남미의 안데스 고원을 헤매고 아프리카를 넘으리라 라는 글을 발견했다. 그는 형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세계여행을 위한 관문으로 미국 유학을 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에서 수학할 때 정원을 돌보고 항공사 기내 청소 등을 하면서 경비를 모았다. 그렇게 1958년 제1차 세계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페루 안데스 고원을 밟으며 형의 소원을 이뤘다. 1958년 한국전쟁의 폐허가 채 복구되지 않았고 해외여행 자유화는 30여 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시절이다. 지리학자이자 교사였던 그는 40여 년 동안 총 3회의 세계 일주, 20여 회 세계여행을 통해서 160여 개 나라를 방문했다. 순수 여행 기간만 14년, 이동 거리는 지구 32바퀴에 이른다. 김 선생은 세계를 인류 공동체로 바라봤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본 세계를 한국인들에게 보여줬다. 세계로 멀리 나갈수록 조국에 대한 애정은 더 커졌다. 그때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속을 담은 사진과 교육용 슬라이드 등을 챙겼다. 그는 말년에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비뚤어진 성당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도 주웠다. 평생 지구 곳곳의 길을 걸었던 여행가는 병상에 눕기 전까지 그렇게 성당 의자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아이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네요. 긴 여행 끝에 말년에는 신앙 생활에 또 몰두하시고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계를 두루 다니시며 남긴 말 인상 깊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오늘 밑줄 쫙 맞춰보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사람들의 마음씨는 아름답다.

엘콘도르 파사였습니다. 이 팬플룻인가요? 네, 그 피리 소리들이 정말 안데스 바람이 얼마나 추울지 느끼게 하는 그 떨림이 있어요. 아, 추워라 하고 떠니까 이게 이렇게 불려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콘도르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로스 잉카스의 엘콘도르 파사였습니다. 밑줄 짝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신문 넘기면서 여러분들께 재미난 눈에 띄는 기사들 읽어드리고 있는데, 아, 김찬삼님이 가톨릭이셨군요. 김찬삼 토마스님. 참 세계 일주하면 어렸을 때 무조건 김찬삼님이셨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죠. 여행 자유화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저 대학교 때만 해도 여행 자유화가 아니었어요. 1980년대 후반인데.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이 미국 가는데 뭐 누님이 미국에 계셨고, 그리고 뭐 무슨 증명해가지고 가족관계라는 게 다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라는 걸 또 그 당시에 정보국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그 이유가 돼서 미국에 갔지, 저같이 뭐 미국에 누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갈 생각도 못하던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 되면서 여행 자유화가 돼서 그때부터는 막 그 친구들은 배낭여행하고 어디 저기 파리 가가지고 그 컴퓨터에다 아래 한글 깔아놓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 여행 가고 뭐 거기서 파스타 먹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파스타집 차리고. 우리 때는 파스타집이라는 게 진짜 몇 개 없었죠. 하여튼 그러던 시절에 세계를 돌아다닌, 몇 바퀴를 도신 김찬삼님 정말 대단합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예요.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 문자로 참여하셔도 되고, 빵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빵톡이라는 걸로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되겠어요. 빵톡으로 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주셨는데, 임유리님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명연과 함께 연휴도 마무리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휴였어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또 연휴를 맞이하고 계시네요. 네, 연휴 즐기시고요. 그 1935님 겨울바다를 신청하셔가지고 겨울을 기약하게 됐었는데, 엄마야 누나야를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김소월 선생의 따님이 김상은이라는 가수인데 엄마야 누나야를 불렀다고 하셔요. 대부분 모르는 가수일 거예요 하고 정보를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김상은이라는 뮤지션. 저희도 한번 자료를 찾아서 김상은 뮤지션의 가수의 엄마야 누나야도 그 좀 한번 자료를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급한 대로 권진원의 엄마야 누나야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0286님께서 가을이라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설레이는 느낌, 가을이 조금씩 익어간다고 하시면서 순간순간 가을을 향유하고 마음에 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태충의 춘의 북한강에서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정태춘 박은옥의 북한강에서, 그리고 권진원의 엄마야 누나야.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정태춘 박은옥 앨범에 들어있지만 정태춘 가수가 혼자 불렀죠. 그리고 권진원의 엄마요 누나야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추억의 옛 노래들 좀 들어볼까요? 조영남의 옛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죠. 김삼숙 작사 정풍송 작곡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작곡자 성함부터가 뭔가 고색창이네요. 정풍송이라는 분이 꼭 작곡을 했을 것 같은. 네. 뒷동산 아지랑이 할미꽃 필 피면 꽃 땡기 메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이런 멋진 가사예요. 1972년에 나왔던 첫 곡이죠, 이게. A면 첫 곡은 옛생각이었고 B면 첫 곡은 딜라일라였던 정말 빅히트한 앨범이었죠. 그리고 정훈이의 꽃밭에서 네, 이봉조가 작곡한 이봉조는 정말 한국 영화 음악의 초기 거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멋진 편곡과 또 재즈 색소폰도 잘 불고 해서 당시에 한국 음악의 어떤 그 수준을 많이 이렇게 높였던 뮤지션으로 정말 유명하죠. 정훈이의 꽃밭에서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조용남의 옛생각, 그리고 정훈이의 꽃밭에서 이렇게 멋진 곡들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오현준이 부르는 고향의 봄입니다. 제주 출신 초등학생 가수였죠. 이 노래와 1부 마치고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원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습니다. 팻 메스니의 정말 수채화 같은 그런 기타 연주죠. Watercolors 였어요. 1977년에 ECM 레이블에서 발매가 됐죠. 10월 한 달 동안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ECM 레이블의 명곡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투명한 느낌이어서 ECM 명곡들하고 이 10월달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다음 주에도 ECM의 명곡 골라보겠습니다. ECM 명곡 중에 이제 뭐 여러 뮤지션들이 있겠지만 ECM 최전성기 때의 음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팻 메스니의 Watercolors 1971년에 나왔죠. 그 라일 메이스라는 팻 메스니의 평생 음악적 동반자였죠. 라일 메이스가 이제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에버하드 웨버라는 엄청난 베이시스트가 또 참여했고 했던 참 명반이죠. 워터컬러스. 그 가운데서 타이틀곡 워터컬러스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통통 튀기는 듯한 기타 화려하지 않지만 또어꼭 필요할 때는 아주 전광석화 같은 손가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테크닉들을 발휘하는 그래서 참 테크닉과 감성을 겸비한 기타리스트로서 팻 메스니의 출현을 전 세계에 알렸던 1977년도 명반이었죠. 네, 워터컬러스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에 많이 듣는 노래들 베리 매닐로의 When October Goes,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두 곡입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였고요. 그 전에는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였습니다. 이번에는 팀벌랜드라는 미국의 그 정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프로듀서의 음악들 좀 들어볼게요. 이 팀벌랜드는 특히 한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굉장한 실력을 발휘했었죠. 많은 뮤지션들이 팀벌랜드의 음악을 통해서 독특한 색채를 발휘하면서 뭐랄까요, 음악적으로 성공을 했었죠. 본인도 또 음반을 내기도 했었죠. 팀벌랜드 피처링 원 리퍼블릭 Apologize라는 노래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Try Again이라는 노래를 아일리아가 불러서 빅히트를 시켰었죠. 이게 영화 Romeo Must Die라는 2000년에 딱 나온 그 앨범, 그 영화 OST 전체를 팀벌랜드가 했었죠.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으로 Try Again, 그 독특한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다고 해야 되나? 소근소근하는 듯한 그 신디사이저 연주가, 그 다음에 어디서 샘플을 가져왔는지, 울림이 참 독특하면서도 무게감이 살짝 있는 그 특유의 드럼 비트,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조로 잘 발휘됐던 그런 전성기 팀벌랜드의 편곡이었죠.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또 팀벌랜드가 도와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섹시백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지만 오늘은 Cry Me A River 골라봤습니다. 세 곡의 팀벌랜드 프로듀싱 R&B들입니다.

팀벌랜드가 프로듀스한 세 곡 한꺼번에 들렸는데요. 네, 그 일관성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유의 그 섬세하고 뭐랄까요? 가벼움과 묵직함이 공존하는 그런 팀벌랜드의 편곡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팀벌랜드 피처링 원 리퍼블릭의 Apologize 그리고 알리아가 부른 Try Again,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ry Me a River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성규환의 명동년가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요. 빵톡으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애청자 9014님 본조비의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명절 때 잘 보내셨나 봐요.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모이는 귀중한 명절 동안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 본조비의 음악이 떠오르셨는 모양이에요. 미국판 어떤 고향을 그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본조비의 Who Says You Can't Going Hom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0: 두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9014님의 신청곡으로 본조비의 Who Says You Can't Going Home 들으셨고,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면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 있겠죠. 이게 이제 미국 혹은 서양 느낌일 텐데, 1350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라디오에 올드 팝송이 신금을 울린다고 하셨어요. 역시 명곡들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린 그레스 오브 홈 가능하면 듣고 싶어요. 꾸벅까지 해주셨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35님께서는 늘 사진을 주셨었는데 완디님 어제 깜빡하고 못 드렸어요 하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에서 정말 또 달덩어리 같은 곰인가요? 곰이 이렇게 송편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와, 또 1935님께서는 완디님 인스타그램 팔로잉 하셨다고 하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멋져 부러요 해주셨는데, 네, 멋져 부립니다. 3851님께서는 가우디전을 보고 왔다고 하셨네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곡선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느낌, 명년의 소개 덕분에 건축 전시도 보았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때도 밑줄 쫙 그었었죠. 그러면서 여전히 평안한 음악 감상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한 음악 감상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죠. 이브 몽땅의 Le Feuille Morte, 고엽, 정말 유명한 노래죠. 그리고 마리 라포로의 Viens, Viens, 와요, 와요라는 노래, 두 곡의 고전 샹송, 정말 고색창연한 노래들 들려드리겠습니다.
1: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정말 멋진 노래들이었어요. 이브 몽땅의 Le Feuille Morte, 고엽, 그리고 마리 라프로의 Viens, Viens 이라는 두 곡이었습니다. 이브 몽땅의 이 고엽은 정말 재즈 스탠다드로도 또 유명해서 거의 모든 재즈 연주자들이 한 번쯤은 연주하는 곡이 되기도 했었죠.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es et je t'aime 하는 첫 가사. 우리를 닮은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었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죠.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는 둘 모두 사랑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Mais la vie c'est pas ce qui s'aime. 그러나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네요. 그리고 또 맨 끝에 이런 비유가 있죠. La mer est pas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라고 합니다. 바다는 모래 위에 연인들의 발자국을 지우네 하고 가사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마리 라포르의 비앙 비앙도 가사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프랑스 말로 콧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요쯤에서 프랑스어 가사 소개는 그치고 다음에 또 프랑스 노래가 나올 때 제가 가사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다미안 라이스 골라봤어요. 다미안 라이스 하면은 아일랜드의 정말 멋진 포크 뮤지션이죠. 우리나라에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스스럼 없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좀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는 막 이런 대우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울리는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나고 정규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술 마시는 클럽에 와서 밤새 또 노래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미안 라이스 캐논볼이라는 대표곡이 있죠. 오늘 캐논볼과 함께 천사 10월 4일 일요일에 명동년가 문을 닫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주말에 오겠습니다. 그때도 연휴네요. 와 좋아라.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

0: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4: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기온을 알아차리는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탁 나오는 그 순간이 있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슬쩍 창문을 내렸다가 서늘한 바람에 금세 창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뜨거운 커피를 샀는데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릴 때 계절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제법 찬 기운이 도는 휴일입니다. 온기를 유지할 무언가를 챙기지 못했다면 이런 음악은 어떨까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시실리안 들려드렸어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요네스 브람스의 클라비오 슈티케 피아노 소품집 작품번호 118번 가운데서 로만체 들려드립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비오 슈티케 피아노 소품집 작품 번호 118번 가운데서 로만체 들으셨습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사 안에서 듣는 오늘 10월 4일에 펼쳐진 여러가지 이야기를 아울러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음악은 작곡 앙브라스 토마의 오페라 햄릿입니다. 앙브라스 토마는 프랑스 낭만주의 오페라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19세기 초에 이른바 그랜드 오페라, 대규모 화려한 오페라와 19세기 후반 오페라 작곡가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다리 혹은 고리 역할을 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가 1868년에 쓴 햄릿은 민용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종종 연주되는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햄릿은 뭐 제목 그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저 유명한 희곡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19세기 초부터 오펠리아 열풍을 계속 맞고 있었는데요. 그 기원은 이제 아일랜드 여배우 해리엇 샘슨이 1827년에 파리 무대에서 이 햄릿의 오펠리아 역으로 무대에 오르면서부터입니다. 이때 프랑스 예술가들이 굉장한 또 청중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어로 이루어진 이 연극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어떤 이 해리엇 심슨의 탁월한 연기, 또 셰익스피어 햄릿이 지닌 그 어떤 무거운 주제, 또 프랑스 당시 연극과는 좀 다른 영국 배우들, 영국 연극의 연출 등의 강렬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베를리오즈가 바로 이 심슨이 연기하는 오펠리아를 보고 그냥 정신이 나가서 쓴 곡이 저 유명한 환상교향곡이죠. 심지어 베를리오즈는 심슨과 결혼하기까지 했죠. 오래가지는 못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만 이런 오펠리아에 대한 열풍은 계속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햄릿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햄릿을 다룬 연극이나 또 이런 음악 작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오펠리아를 다룬 음악 작품도 꾸준히 만들어졌는데 이 토마의 햄릿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햄릿 못지않게 이 오펠리아, 프랑스에서는 이제 오펠리가 됐죠. 오펠리아가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고 아무래도 오페라는 긴 원작을 좀 쳐내고 집중하다 보니 햄릿과 오펠리아 이 두 사람에게 비중이 급격히 쏠리는 그런 일종의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낭만주의적으로 각색된 토마의 오페라에서의 오펠리아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안 됐지만 광기에 빠져서 결국 삶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인 여주인공으로 변신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원작과는 조금 멀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19세기 낭만주의적인 어떤 미학 관점 취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세기 초반 이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에서는 이 독특한 장면이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광란의 장면이라고 불리는 건데 주인공, 대개는 여주인공이 지나친 고통과 시련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이제 잃고 광란 상태에 빠져서 길고 아주 기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일종의 긴 세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니체티라든가 뭐 이런 19세기 초반에 그랜드 오페라 작곡가들은 오페라에 흔히 이 광란의 장면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토마의 오페라 햄릿에서는 바로 이런 오펠리아의 어떤 낭만주의적인 비련의 여주인공상과 그랜드 오페라의 광란의 장면 전통이 결합해서 사막 전체가 광란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주 긴 막은 아니지만 막 전체가 모조리 이 오펠리아의 광란의 장면이라는 걸만 봐도
이 장면이 얼마나 비중이 높았고 사람들이 기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역시

아리아로 꼽힙니다. 오늘 이 앙브라스토마의 오페라 햄릿 가운데 사막이죠. 아 친구들이여 놀이를 시작합시다. 이제 창난 상태의 오펠리아가 부르는 이 시, 긴 세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라노 사빈 드비엘의 노래 프랑스와 사비엘 로트가 지휘하는 레시에클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앙브로아스 토마의 오페라 햄릿 가운데에서 사막이죠. 그리고 또 광란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친구들이여 노래를 시작합시다.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사빈 드비엘의 노래, 프랑스와 사비엘 로트가 지휘하는 레시에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소프라노들은 다 한 번씩 녹음했던 그런 곡인데, 최근 인기가 많은 이 사빈 드뷰엘 역시 아주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안의 오늘이죠. 음악사의 오늘 10월 4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그러니까 생일을 맞은 음악가도 많고 초연된 작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방금 오페라 한 곡을 들으셨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죠. 야코프 페리의 에우리디체가 마리아 데 메디체에게 헌정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600년 오늘, 그러니까 426년 전 일입니다. 오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었네요. 1935년 오늘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늘 셰익스피어 얘기 많이 듣네요. 예, 로미오와, 이건 발레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악보에서 이제 피아노 초반 혹은 이제 축소어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아노 악보를 볼쇼이 극장에서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소련에서 이 예술 정책, 문화 정책에 대한 가혹한 이런 숙청과 어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선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작곡가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거기다가 이 로미오 줄리엣의 이야기에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고, 또 약간 처음에는 약간 해피엔딩으로 고쳤던 결말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서, 프로코피에프는 이 곡을 1930년대 중반에 벌써 완성했지만 오랫동안 실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가 몇 년 동안 유일한 연주로 남았는데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작품 번호 75번 오늘, 그래서 이 1935년 오늘 프로코피에프가 연주했던 피아노 한 번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몬테규가 카플렛가 골라봤습니다.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프의 로미오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서 몬테규가 카플레카를 피아노 연주로 라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그밖에도 10월 4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1801년 오늘 작곡가 미하엘 하이든, 저 유명한 요셉 하이든의 동생입니다. 미하엘 하이든은 황후 마리아 테레사가 의뢰한 미사곡을 빈에서 초연했습니다. 여기서의 마리아 테레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고 그의 며느리죠. 프란치 2세 부인이었던 마리아 테레사 황후가 굉장히 또 아마추어 음악가로도 훌륭했다고 하는데 여러 작곡가에게 곡을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음악의 대가로 꼽혔던 미하엘 하이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하엘 하이든의 성녀 테레사 미사 가운데서 아뉴스데 주님의 어린 양 들려드립니다. 도몬코시 헤어가 지휘하는 에우네스 무지칼레스 합창단 에르두에주 실내악단의 연주입니다.

미하일 하이든의 성녀 테레사 미사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린냐 아뉴스데이였습니다. 더 먼코시 헤어가 지휘하는 에오네세스 무지컬레스 합창단과 에르도에즈 실내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738년 오늘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집 여섯 곡의 오르간 협주곡집이 작품 번호 4번으로 초연된 첫 출판된 날입니다. 헨델은 오페라에서 영어 오라토리오로 방향을 돌린 후에 오페라의 볼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아름다운 오르간 협주곡을 연주해서 청중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3번 들려드립니다. 매튜 홀스의 오르간 소네리가 함께 연주합니다.

핸델 오르간이 협주곡 F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3번 들려드렸습니다. 매튜 올세 오르간 소네리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플루트 오보 콘티누오를 위한 트리오 G장조입니다. 에포카 바로카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노트르담 간주곡 들려드렸습니다. 실비오 바라비소가 이끄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 들려드립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집시여인, 오늘은 첼로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하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을 골라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오랜만에 르네상스 폴리포니 음악인데요. 라수스의 레퀴엠을 담은 복스 루미니스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복스 루미니스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다녀가긴 했는데 서울에서는 연주를 안 했고 대전에서 한번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했던 연주였는데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르네상스 보컬 그룹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음악성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지극히 정밀하고 정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구나라는 것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섬세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라수스의 그 레퀴엠 4성부와 5성부 두 곡을 함께 담아낸 음반인데요. 이 라수스 레퀴엠은 정말 명곡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연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굉장히 반가운 선물인데 게다가 이 복스루 미니스라는 최상급 단체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실제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스에게는 현재 파편으로 남은 한 곡을 제외하고 두 곡의 레퀴엠이 있는데 두 곡 모두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라수스가 르네상스 후기에 거의 르네상스 음악의 틀을 막 이렇게 넘치게 부수고 나올 것 같다는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의 강렬한 표현을 자랑하는 작곡가인데 특유의 종교적 감성과 이런 생생한 표현력 등이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스 루미니스는 5성부와 4성부에서도 약간 해석을 달리하고 여러 가지 판본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4성부에서는 좀 낮은 음으로 기록된 버전을 연주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기존에 듣던 연주와는 또 많이 다른데요. 뭐 취향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연주의 완성도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라수스의 두 곡 레퀴엠 새 앨범 가운데에서 5성부 레퀴엠 가운데에서는 입당송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요 주소서와 연송 흔히 트락투스라고 하죠. 압솔베 도미네 주님 용서하소서 이 두 곡을 들려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4성부 레퀴엠에서는 오퍼토리움 즉 봉헌성 주 예수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모이니에가 지휘하는 복스 루미니스의 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롤란드 데 라수스의 레퀴엠 두 곡 가운데에서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사 프로 데풍티스 꽈또로 보쿰 사성부 레퀴엠 가운데서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 앞서 들으신 연주는 같은 작곡가 라수스의 오성부 레퀴엠 가운데에서 먼저 입당송 인트로이투스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연송 트락투스 주님 용서하소서 압솔베 도미네 아니마스 오미니움 들려드렸습니다. 리오넬 모이니에가 이끄는 복스 루미니스의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들었던 뭐 프로칸티오네 안트쿠아 같은 옛 단체들의 청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고음도 인상적이고 훌륭했는데 또 이렇게 약간 저음을 강조한 복스 루미니스 연주는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들려드린 사성부 레퀴엠은 우리가 흔히 듣던 악보보다 한 4음 정도 내려서 연주한 것 같아요. 몇몇 필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 음악의 피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낮은 그 피치로 부르는 레퀴엠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스 루미니스 정도의 설득력과 이런 해석이라면 그냥 납득하고 듣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꼭 한번 다시 연주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시몬 트룹체스키가 토마스 쉔드고르드가 이끄는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 까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곡을 모두 담은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까뮈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은 예전에는 사실 2번 외에는 실제로 듣기는 조금 힘든 곡이었는데 최근에는 잇따라 많은 깡토로프를 비롯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도 하고 녹음도 하면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생생스 피아노 협주곡은 뭐 뛰어난 연주자였던 그 스스로 연주하기 위해서 쓴 곡들인데 대중적으로는 2번과 5번이 그래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시몬 트룹체스키는 역시나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디테일이 돋보이는 연주를 들려주는데 깡트로프가 좀 더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한 그런 해석이었다면 트루체스키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연주를 들려주더라고요. 생상스의 연주는 여기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고전적인 피아니스트로 불린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흔히 이집트 혹은 이집트 풍이라고 널리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5번을 골라봤습니다. 연주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가장 잘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이 생상스가 흔히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나던 이집트에서 구상했다고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집트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악에 당시 이집트 음악 선율 또뭐 집시라던가 스페인 선율 같이 프랑스 작곡가 입장에서 이제 이국적 외국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작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까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몰투 알레그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협주곡 녹음을 소개해드릴 때는 대개 1악장을 듣는 경우가 좀 많은데 가장 규모도 크고 야심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생상스의 5번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국적인 그런 양식들, 인용들 이런 것들이 2악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악장과 3악장을 골라 보았습니다. 이 스트루첩스키는 굉장히 다이내믹 그 샘여림의 구분을 정교하게 해석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마치 이게

여기가 F인지 PP인지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연주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뮈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몰토 알레그로 들려드립니다. 시몬 트루체스키의 피아노, 토마스 쉔데고르트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카미유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장조 이집트 작품 번호 22번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그리고 3악장 몰토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시몬 트립체스키의 피아노, 토마스 쉔데르고르드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예, 실황의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생상스의 이 이집트 협주곡 하면 저는 흔히 베르트랑 샤마유의 아주 열정이 넘치는 연주, 그리고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이 깡토로프의 연주, 또 영국식의 어떤 그런 약간은 좀 차갑지만 정교한 스티븐 허프의 연주도 떠오르는데요. 이 시몬 트루체스키는 작품을 아주 명쾌하게 조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 브라브라라고 하죠. 명인기는 잊지 않았다는 느낌이어서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오늘 이렇게 두 장의 새 음반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덥던 날씨가 또 깜짝같이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고 조금씩 쌀쌀해집니다. 환절기에는 언제나 건강 조심하셔야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무사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말에 음악과 함께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잔 크라스의 풍경 바다 들려드립니다. 에릭 르사주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의탁하여 그 자리에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기를 함께 청하며 가을이 깊어가는 오솔길 하느님의 축복 아래에서 함께 걸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이형진이 부르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에 오실 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 여름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모기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팔이나 다리처럼 이 살이 좀 연한 부분에 모기 물린 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 단단한 뭐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약간 좀 단단한 곳에 이 모기가 물리면 아무리 긁어도 이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점에선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부분이 있는가 보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완고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의 피부, 살도 있지 않나. 아마도 그렇게 굳어진 부분, 어쩌면 우리의 성찰과 또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진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의 살이 부드러워지고 또 감사가 많아지기를 서로 기도드리면서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일산토 캘리포니아가 부릅니다. 토르네로 돌아오라.

한여름 무더위에 잠자리에서 계속 발로 이불을 걷어 차곤 했겠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이불을 끌어당기는, 당겨야만 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살짝 밤과 새벽이 서늘해지고 있죠.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툼한 이불이 그리워질 텐데요. 그러면서도 서로의 온기가 또 그리워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을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말 풍경 다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야고보님, 참예수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인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님, 명절 잘 쉬시고 또 기쁜 시간 보내시고 10월 주말 맞이하고 계시나요? 한 주 차이인데 날씨가 확 달라졌어요. 제 기억으로도 연휴, 추석 연휴가 있던 주말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반팔 입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성당 가고 그랬는데 정말 한 주 사이에 확 기온이 달라졌습니다. 시원해지니 참 좋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 시원한 마음, 또 그 시원한 또 이 마음의 그 여유 속에서 이 가을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야고보님. 이어서 임유리님, 집안 대청소하고요. 연휴 내내 쓸고 닦고 정리 청소했네요. 팔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몸살도 오는 듯해요. 네, 임유리님, 어떻게 명절 연휴 동안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해서 그랬을까요? 계속 닦고 정리하고 청소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 긴 연휴 기간 그래도 조금 무언가 뭐라도 해야 될까 싶어서 청소를 하기로. 청소하고 난 뒤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도 청소하고 나서 기분 안 좋다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청소할 때는 조금 괴롭고 힘든데 끝나고 이렇게 다 정돈되고 깔끔해진 뭐 방이나 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흐뭇하지 않나요? 청소하기를 잘했다라는 마음도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는 저 예수의 공동체도 돌아오는 주말에 대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청소. 그래서 신부님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청소 구역 이렇게 배정해요. 너는 신발장, 신부님은 뭐 이렇게 창틀, 뭐 신부님은 창고 해가지고 각자 맡은 구역을 이렇게 꼼꼼히 청소를 이제 합니다. 이번 주말이네요. 저도 청소를 하고 또 저희 신부님들끼리 중국집 갑니다. 중국집. 네. 또 청소하고 나서 또 이렇게 중식 짜장면 최고의 메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마 주변의 공간을 정돈하는 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고 굳어있는 마음의 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유리님 감사드리고요. 플라우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잘 쉬다 왔습니다. 잘 쉬었다고 해야 되나?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본가가 있어서 또 동생 내외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 집에 모여 이렇게 식사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제 가족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본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당에 가서 미사도 함께 봉헌하고 저도 잘 쉬다 왔답니다. 네, 플라워님도 네, 연휴 동안 받은 그 위로와 또 기쁨과 그 풍성함 안고 또 일상 걸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보나르님, 신부님의 목소리 들으니
짧은 연휴가 차분히 정리가 됩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뭐 가족들, 친척들, 손님들 맞이하느라 많이 분주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잘 정리해 보는 것도, 무엇이 내 안에 남아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이고 선물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그 연휴 때 받은 기운으로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선물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보면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강훈이 부릅니다.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묵상 코너 시작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영적 묵상 코너가 CPBC 플러스 홈페이지 앱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해졌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찾아 들어가시고 주말 기도의 오솔길 이현준 베드로 신부 검색하시면 아마 영적 묵상 코너 다시 듣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 또 편한 장소에서 쭉 이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독서는 제14장 변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리스도교가 지닌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크리스천적인 인생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크리스천 인생관은 기적이 아니라 삶과 삶에 대한 직면 그리고 삶의 실체 파악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적인 인생관은 우리에게 단순한 인간적인 해답을 초월해 실로 새로운 삶의 부활과 같은 더 높은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고향시켜 줍니다. 여기서 부활이란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절망과 속수무책의 구렁으로부터 다시 소생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타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비인간적이 되지 않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 대안을 찾아내어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힘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희망과 구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쓰러질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문명은 언제나 위기와 실패를 성공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진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들의 내부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대처 방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듯합니다. 인간이 가진 경이로움 중에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쪽의 문이 막히면 어김없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격언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심을 더 가슴 깊이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긴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오랜 시간을 통해 가르쳐온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말의 의미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서 내 안에 새겨진 신성을 고양시켜 삶과 세상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숨겨진 그 신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형성된 자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에고를 죽여야 합니다. 나라고 이해해왔던 자신을 해체한 후에 참된 자기로 재통합될 때 내 안에 고유한 하느님 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이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십자가와 부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면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이전에 내가 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체험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껍데기를 벗고 내 안에 고유한 신성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죽음의 체험은 언제일까요?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참고 받아 넘겨야 할 때, 남에게서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내어 주어야 할 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바보 같은 짓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고자 할 때,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함을 지켜내고자 할 때, 남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 비인간적이 되지 않고 친절과 배려라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아무런 고마움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어떤 선행을 실천하고자 할 때, 이 밖에도 다양한 일상의 순간들, 나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체험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이 지상의 세계를 넘어 초월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부활 체험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내 자아의 죽음을 요청하는 상황들, 인간적인 상황을 딛고 새로운 선택을 찾아내어 신화 곧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이 거룩한 초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994님, 박프란치스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엄마가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발을 다치셨어요. 피도 많이 나고 다음날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으니 무서운 파상풍은 안 걸리겠죠, 시모님? 며칠째 다친 발을 못 쓰고 절뚝이며 겨우 화장실만 다니세요. 시모님, 부디 엄마 마리아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명절 앞두고 얼마나 다들 놀라셨을까요? 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또 기뻐야 할 명절,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좀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고, 어머니도 얼마나 겁이 나셨을까요? 불안하시고. 일은 뭐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치를 잘 하셨으니 잘 안정을 취하시면 분명히 우리 마리아 어머니 금방 쾌유하실 거라 믿고요. 그래도 우리 기도지기님들과 함께 두 손 모아서 짧게나마 화살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며 위로자이며 치유자의 신 하느님, 박프란치스카의 어머니 우리 마리아 자매님, 추석 명절 앞두고 크게 다치셔서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또 어두움 안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우리 어머니께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또 버티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 마리아 어머니 빨리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기도 지향 사연은 092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엄마께서 암투병 중이어서 동생과 케어하며 의견 충돌이 생겨 많이 힘듭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암투병 중인 엄마를 간병하면서 동생과 어떤 의견 충돌이 이렇게 있는 걸까요? 지금 어머니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텐데, 각자 엄마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방법과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쪼록 어머니의 쾌유, 또 어머니가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기를, 그 가장 큰 힘은 주변 가족들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일치, 단합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동생분도 자기 마음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며 더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식별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0928님, 또 우리 동생분, 또 암투병 중인 어머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 또 환자를 돌보는 다른 가족들 기억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프니 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간 동안 오직 사랑으로 치유의 은총 내리시나이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인내와 용기의 성령을 내리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며 지쳐가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안겨주소서. 결코 쉽지 않은 간병,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 또한 내려주소서. 날카로운 마음 대신 서로 감사하며 의지하는 마음 새겨주소서. 또한 현재 가족에게만 맡겨진 재택 간병 시스템이 커다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 행정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암투병하는 이들과 그 곁에서 간병하는 이들에게 영육관의 강건함과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기를 청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정서희가 부르는 간절함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 길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휴식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10월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10월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글도 사진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 황무지였던 이 제주의 땅을 초록으로 물들인 임피제 신부님과 또 이시돌 목장의 감동적인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이신 김태훈 작가님과 10월 한 달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글 쓰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8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0: 축하드립니다. 예, 세례명이
1: 아우구스티노고요.
0: 아우구스티누스, 네.
1: 예, 책 쓰는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가톨릭 책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 성심당제 책을 제가 썼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이번에 이시돌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내가 팔자가 이쪽인 것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0: 네, 세례받을 네. 팔자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초록이라는 게 단순히 목장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1: 제가 원래 했던 제목은 그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제목이 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제목은 슬픔의 섬이 눈물의 섬에 건넨 위로였습니다. 크게 이제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네. 두 섬 이야기를
0: 맞아요.
1: 하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라는 섬이 있고
0: 아일랜드라는
1: 섬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임피제 신부님 도착했을 때 제주도가 제주도 섬이 생기고 나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슬플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도착했던 아일랜드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의 고향인 아일랜드 섬이라는 것도 제주도보다 한 3, 40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알고 계신 신부님이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 제주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구휼이라든지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출판사 편집자께서 보시고 이제 밀어붙이셨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제 전문가는 또 전문가 영역에 네.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록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의 색깔이기도 하고 아일랜드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색도 또 초록이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정말 제주도랑 비슷합니다. 다 초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편집자께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이제 따옴표를 하나 붙인 게 이제 따뜻한을 하지 않고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0: 맞아요.
1: 하셨어요. 그게 표준어는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은 이제 그 디귿을 하나 덜 씀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 네. 아나운서께서는 뭐 억양에 대해서 예민하시니까 딱 들어보면
0: 네.
1: 요 수도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 문화정책이라는 쪽으로 좀 그 가닥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뭐 너는 문화정책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걸 하고 싶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0: 이제 좀 지방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아마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어떤 신용복 선생님께서 예전에 책 쓰실 때 변방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거든요. 그 변방이라는 게 단지 중심에서 멀어진 낙후된 곳이 아니라 그 변방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한다.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 문화 정책 이런 것도 그 맥락에서 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수 있겠구나.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방법을 찾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저희 방송이 또 전국 방송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지역을 살린다고 하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 실린 이 시도를 발자취를 보면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삼잖아요. 작가님은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0: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는 게 지금 이번 정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번더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지역을 살리는 게 중요할까? 단순히 지역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느끼는 부분이 결국에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관계 속이 건강할 때 우리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수도권의 어떤 자원이 풍부한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오롯이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줄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배고픈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는 삶은 위기에 빠진 공동의 집 지구를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태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

0: 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취미의 결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많은 작가들도 산책을 사랑했죠. 산책을 하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읽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천천히 걸으면 빛나는 문장들이 내 것이 되는 순간도 찾아오는데요. 이것처럼 책을 읽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 잠시 들러도 좋은 곳이 있죠. 빛나는 지혜를 나누는 우리들의 작은 책방,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윤건의 겉다로 10월 4일 연중제 27주일 2주회책 시작했습니다.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9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이창민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누가 내 꿈에 수단을 입혔을까? 이창민 마르치아노 작가님. 그 작가님의 성소 그리고 삼옥 이야기 나눴는데요. 뒷번호 5321 쓰시는 분이에요. 일하고 있는 남편 야고보의 식사를 챙겨 나가는 길입니다.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현주 엘리사벳님. 이창민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 되기 전에 소년, 계속 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따르는 살레시오 수도의 신부까지 됐고, 지금도 구로삼동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신부님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년들이 같이 놀고 또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또 춤을 연습해서 같이 릴스를 찍고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생존이란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제로 생존하기 위한 법? 더 기쁘게? 5321 엘리사벳님께도 그 방향이 아마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출간 축하드리며 책 보고 싶습니다. 사비나님 8810 쓰시면서 기대해 주셨고요. 이미 생활성서사에서 이 책과 함께 주는 굿즈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 생활성서 10월호를 펼치셨다는 5981님은 야, 이창민 신부님이 웃고 계시네요. 방송 목소리가 참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다음 달이고 지금 방송으로 2주의 책 만나는 지금 시점으로는 이번 달이죠. 10월 31일 수원교구청 북토크 행복한 북콘서트에서 뵐수 있겠네요. 설렘과 기대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갈수 있으면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예.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강혜숙 라파엘라님, 또1253 쓰시면서 함께 기쁘게 일산에서 즐거운 명절 인사와 보내주셨고요. 그러게요. 추석 연휴 있었던 주일 지나 지금도 연휴인 셈입니다. 개천절이 어제였고 또 내일 대체공휴일도 있고 한글날도 앞두고 있네요. 지금 이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그 밖에 86532750064 제가 알아내지 못한 많은 2주의 책 가족들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번 연휴에도 2주의 책과 주일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서적 소개해 드립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 새로 오십니다. 새로운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오늘 북 셰프와 함께 할게요. 이적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0: 그럴 때가 있죠. 익히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 이미 읽은 책에서 또 다른 감동과 영감을 얻을 때, 그럴 때 희열과 감동은 더 깊고 진한데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님의 기도. 너무 익숙해서, 너무 친숙해서 식상하신가요? 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그 책을 품고 오신 바오롯달의 새로운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지연 제칠리아 수녀님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 바오롯달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녀님.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성 바오롯달 수도회 대례사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오, 웃음이 낭창낭창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와주시니까 아, 이게 지금 가을인가 봄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끄러우시죠?
1: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0: 어서 오시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1: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요. 네. 저희가 연휴 중에 또 만나는 2주의 책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대체공휴일로.
1: 맞아요.
0: 예, 10월 5일이기도 하고. 추석 연휴를 지냈고요.
1: 네.
0: 수녀님은 연휴 때 계속 그대로 수도원에 계시죠?
1: 네, 예. 저희는 그대로 사도직을 합니다.
0: 예예. 예.
1: 네.
0: 예.
1: 그래도 사도직 센터에서 이제 직원분들은 휴일을 보내시지만 저희 사도직을 하는 이제 수도자들은 계속 사도직을 하는데요. 조금 그래서 편하게 사도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0: 직원분들이 휴일에는.
1: 예, 직원분들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사도직을 한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있는 사무실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개방형이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계시면 좀 소곤소곤 얘기하게 되는데 직원분들이 안 계시면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0: 예예예. 아, 예, 네.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로 치면은 서로를 이렇게 가려주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그쵸, 느낌이랄까.
1: 그쵸, 그쵸.
0: 예. 저도 전례봉사를 하기 때문에 추석에도 당연히 해설봉사를 했고 그 주일에 오후 7시 미사였어서 그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의 피로감.

0: 연휴인데도 위령미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또 주일까지 쭉 달려오신, 아마도 오늘 주일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1: 그러실 것 같아요.
0: 예, 모든 수도자와 또 사제 지향으로 저도 기도를 하고요.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은 오늘부터 함께해 주시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1: 가끔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죠.
0: 가끔 아주 많이.
1: 네. 그렇지만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를 조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토요일과 주일을 쉬고 나서 월요일에 출근하게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연휴를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쉬면 좋겠지만 근데 그만큼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긴 연휴를 보내. 그렇죠,
0: 그렇죠.
1: 장원사.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휴일에 사도직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삶을 지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 삶이 뭐 휴일이 막 딱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런 일상이 그래도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는 느낌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구나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기님은 좀 휴일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디?
0: 육아죠.
1: 아,
0: 예.
1: 그렇죠.
0: 아내는 출장이 있고,
1: 아,
0: 뭐
1: 오.
0: 그런 걸 따라가면 전담 육아죠.
1: 아, 그럼. 아, 퇴근이 없으신.
0: 예, 쉽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도 기쁩니다. 예,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또 그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지금은 우리가 연중 시기 보내고 있고, 또 금방 대림으로 갈
1: 그쵸.
0: 거란 말이에요. 성탄이랑 부활이 기쁜 이유는 연중을 보내기 때문이니까. 뭐 축제 같은 그런 연휴들이 힘들지만 기쁜 건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의 기쁨도 있으니까. 뭐 그런 피곤이 담긴. 그치만 감사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줄 그 책이 일상과 관련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바치는
1: 맞아요.
0: 그 기도의 책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했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추는 기도 묵상서인데요.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이세요. 좀 익숙하시죠, 이름.
0: 예,
1: 그래도
0: 들어봤죠. 맞습니다. 익숙한
1: 직이시니까.
0: 느낌이 듭니다.
1: 네. 우리말로 번역된 저서로 아파는 나에게 텔레마코스, 아버지 성 요셉 등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어쩌면 접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탈리아 이제 라퀼라 교구 신부님으로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강의와 피정을 통해서 평신도와 이제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 양성에 헌신하면서 과학과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과 칼럼을 쓰시고 있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0: 깊이가 있을수록 또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1: 맞아요.
0: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우리가 기본으로 바치는 그 주님의 기도를 책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책에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책이고요. 다섯 개장 구성이 돼 있고 또그 밖에 다른 구성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주님의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서 머무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진 묵상글인데요. 특별하게 이제 그총 5장 앞뒤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글이 있어서 나 기도를 잘 모르는데 묵상서를 봐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잘 시켜주는 책입니다.
0: 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책으로 읽어야 돼?
1: 그쵸.
0: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치는 기도 아닌가?
1: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주님의 기도와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와
0: 의외로 또
1: 있거든요.
0: 되게 많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그 책들 다 보진 못했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신학적 의미나 혹은 성경적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데, 요 책은 조금 다르게, 기도 한 단어, 한 구절 천천히 머물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계속 바치는 것이 어떨 때는 그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한 구절 한 구절에 좀 오래 머물러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 우리 아버지라는 게 우리 아버지 마치 한글자처럼 우리 아버지
1: 그렇죠.
0: 이렇게 하는 분이 좀 많지 않나.
1: 맞아요, 뭐
0: 그런 생각도
1: 맞아요.
0: 하게 돼요.
1: 네, 예.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서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약간 반성을 하게 됐었는데요.
0: 예, 예.
1: 보통 아버지하고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또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조금 근엄하다거나 혹은 근면 성실하고 혹은 책임감 있고 그런 약간 딱딱한 이미지들이 저는 좀 먼저 떠오르거든요.
0: 오, 수녀님 아버님은 그러셨나 봅니다.
1: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약간 아직도 소년다운 모습이
0: 예,
1: 있으시지만
0: 예, 예.
1: 근데 왜 우리가 책에서나 사회에서 딱 느껴지는 그 이미지들이
0: 그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네. 그런 아버지들 모습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거 딱 아버지 하면은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물론 요즘은 진짜 보니까 우리 지기님도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봐서 그런지 좀 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품는 사회 통념 안에서 느낌지는 것들을 봤을 때 어머니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를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까요?
1: 예. 예.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 안에서도 소개된 일화에서는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하느님을 생각할 때 관대함과 자기 희생으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떠올린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아닌지 신부님한테 약간 고민 상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화가 잠깐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무언가에서 하느님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자신을 복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에피코코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너머 내가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사랑받았던 그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0: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1: 그쵸.
0: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 우리 중심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1: 예, 맞아요.
0: 예, 뭐 엄한 분 뭐 그런 것보다는요.
1: 네, 네.
0: 예.
1: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이 소년에게 할머니가 그 통로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즘엔 약간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 좋은 거지 뭐.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계속 만나고 싶다 해서 더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왜 만나고 싶은지 모든 것에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지 혹은 나로 있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 씀씀이 안에 숨은 사랑이 너무 고마운지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이렇게 확장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저마다 나약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말 하느님 모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삶 안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에피코코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정말 일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출근이 좀 일러서 자고 있는 아이 이마나 또는 코나 입이나 목이나 몸 이곳저곳에

0: 엄지손가락으로 십자성으로 그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기도를 해줘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뭐 그러면 이제 부스스한 거죠. 근데 그게 내려지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고도 여기면서 성호를 긋는 그 순간도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데, 나약함과 약점을 갖고 있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존재라고 수녀님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실제 이야기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그와 비슷하게 아예 갖게 만들어준 존재랄까?
1: 저는 제가 이제 이 사도직 하기 전에 부산에서 소임을 맡았었지만, 부산에서 소임 전에 청년 사목을 했었어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체험을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만난 어떤 체험하고 느낀 것들,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말을 했는데, 자매가 그 말을 기억하고 나서 나중에 수연이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혹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주시는지 좀 느껴져요.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물론 자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빛이 돼서 다 가닿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모르게. 그것을 저는 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저 자매에게, 저 청년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를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굉장히 나약하고 그런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나의 고유한 건데, 그것이 또 저 사람에게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다 가다지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게 신비롭게 섭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나도 모르게
1: 네.
0: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제가 아침마다 아이한테 하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한테 울컥하고 막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은 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이는 기도 없으면 오늘은 왜 없지? 약간 이런 반응도 보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그래도 생긴다. 예.
1: 맞아요.
0: 연휴에도 일해도.
1: 맞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감사라고 여기면서 네. 예. 이쯤에서 성가 하나를 듣고 갈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는 굉장히 이 멜로디로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에레스두라고. 예, 모세다데스의 네. 곡인데,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떼창으로 부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두,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외우면서 듣고 부른 후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에레스투였습니다. 모세다데스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이 기도 음악 들으면서 아마 주님의 기도 바치셨을 듯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님이 쓰신 이책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이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다. 뭐 요렇게도 아까 앞선 수녀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동시에 서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인데, 곧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가 형제 자매들과도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듯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또 사랑하도록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겠죠. 예, 네. 분명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한다라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수녀님 개인이 아니라 수녀님이 만나는 청년까지.
1: 그쵸?
0: 예, 그렇게 우리가 되는
1: 네.
0: 거죠.
1: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그 방송이 아니라 그 너머의 청취자들까지도 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1: 네.
0: 저는 전례봉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여러 봉사를 하시면서 예비자교리도 하세요.
1: 오.
0: 뭐 그러니까 저한테 문서 작업을 시키죠.
1: 아. 아, 네.
0: 당신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뭐 그런 표 같은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으니까. 그럴 때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아예 그냥
1: 그쵸.
0: 강의 하나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 이 책을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신자 재교육으로도 좋겠고
1: 네, 맞아요.
0: 활용도가 좋습니다.
1: 네.
0: 예.
1: 전신자가 보아도 되게 좋은 책인데요. 특별히 입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예비 신자분들 혹은 견진교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 신자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하고 계신 교사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1: 네.
0: 이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물로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 샵 1053, 100원 듭니다.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서 이책 읽고 싶으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 책의 일부를 김민희 데레사 수녀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투영되어야 하는 장소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춰진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커다란 책임을 동반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빛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빛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곧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느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주장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0: 오늘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의 일부를 김민희 대리사 수녀님이 읽어주셨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설득력이다. 이런 생각도 됐고 우리는 반사판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네. 얼굴이 좀 개기름이 꼈는데 더 빛나려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구절을 고르신 이유가 있죠.
1: 네, 사실 저는 다른 구절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제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저마다 나약함과 약함을 이제 지닌 유한한 존재지만 그분의 빛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 좀 내 삶을 돌아보고 혹은 내가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다음 그 빛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주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큰 책임을 또 느끼면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조금 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좀 귀찮은데 빨리 가서 좀 쉬고 싶다. 사실 저는 어떨 때 그렇거든요. 너무 진짜 내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 설거지가 보이거나 혹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수행이 보이면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나약함과 약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선택한다면 좀 더 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품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 안에서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0: 네. 설거지가 많죠?
1: 많진 않은데요. 약간
0: 많겠죠. 몇 명이 하는 식사고 그 후에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1: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한 명이 하면 많거든요.
0: 예.
1: 근데 또 공동체 함께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처럼 다 오진 않아요.
0: 근데 함께 다 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 수녀님처럼 해 말어 하는 수녀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1: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예. 같은 곳을 바라보는다는 어떤 공동체성과 예, 예. 이런 걸또 생각하면서 예. 그래도 어떨 때는 아, 저 수연이 정말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더할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예. 혹은 제가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때는 그 모습 다른 수연님이 해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0: 예, 예.
1: 힘이 날기도 하고 한켠에는 정말 인간인지라 사실은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도 분명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약간 이런 거죠.
0: 지향점을
1: 네.
0: 잡자.
1: 네, 지향점을 잡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0: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러니까 집안일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설거지를 하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 뭐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요. 누구는 그냥 설거지만 하고 누구는 분리수거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아. 그게 공동체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수녀님의 어떤 날것 그대로의 얘기와 그래도 지향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예, 저는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데뷔분이라는 이 팝 가수가 부른 You Light Up My Life. 그러니까 당신이 빛이다. 예, 나의 삶을 올려주는 예, 그 곡을 준비했고요. 덜덜덜덜 떨면서 오셨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예 아니에요? 네, 아니군요.
1: 손에 땀이 아직 아, 예, 네, 원래 예. 땀이 없는 사람인데요.
0: 저희 어떻게 첫 만남이었고 이주의 책 가족들과 첫 만남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너무 첫 인상이 너무 날것 그대로일까 봐 지금 다시 걱정이 되는데요.
0: 예예. 예.
1: 네.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아, 여전히 떨리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정돈되고 좀 더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이거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여러분. 아 참 소녀 같은 우리 데레사 수녀님 이번 달에 축일도 있으신데 예, 아, 미리 네.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오늘 만난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로 예, 마무리해 주시죠.
1: 네 청취자분들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빛을 밝혀주는 존재로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달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0: 예.
1: 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애석하게도 잘 모릅니다. 다음 달에 만날지 안 만날지. 예, 가을 개편이 또 있어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네.
0: 예. 어쩌면 첫 만남이 마지막.
1: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0: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책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였고요. 김민희 대리사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데뷔 부분이었습니다. You Light Up My Life 들으셨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All The Way 이어드렸고 그레고리 포터의 Wind So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깊게 바친 기분이 드네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김민희 대례사 수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만난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들으시는 동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성함 주소까지 붙여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은 바우터 하멜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In Between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는 이서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아시죠?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참 많이 청취자들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나의 말로 살아가는 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만날 책 제목의 힌트예요. 그래요. 다음 주 예고까지 이렇게 드리고 바우터 하멜의 In Between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죠. 하지만 가정의 온수시설이 이렇게 보편화된 건요,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선 뒤에야 가정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때로는 그런 편리함을 당연하게 또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4일 주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박명선의 주께 감사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편리해서 그런 것에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수가 워낙 요즘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잘 나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 여행을 갔었나요? 지방에 갔는데 그 펜션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이런 구옥을 개조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온수기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찔찔찔찔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실 저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집에 차가운 물로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겨울도 아니었거든요. 3월이었나 4월이었나 바닥도 너무 차갑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자면은 병 걸린다고 엄마가 우리 집 와서 자고 가라고 그러셨는데 애들만 보내고 저는 집에서 잤어요. 근데 너무 추워서 보일러 갈 동안 한 사나흘을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더럽죠? 진짜 이런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때론 잊고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결핍이 생기면 없어지면 뭐가 결여돼봐야 그때야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일 또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글리클럽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어서 플로스 알아갑니다. 띄워드릴게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조동화님의 바람은으로 함께합니다. 바람은 아침 솔숲에 가지런히 머리를 빗고 종일 들판으로 가서 보리밭을 누빈 다음 해질녘 언덕에 올라 억새꽃을 쓰다듬는다. 바람은 저녁 대숲 댄잎들과 수런대다. 외딴 집 뒤곁을 넘어가 문풍지도 울려보다가 한밤중 고른 숨소리로 잠이 든다. 고요가 된다.

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열일곱이다의 바람 함께 들었습니다. 열일곱이다에서도 박예림 자매님 목소리였죠. 너무 예쁘죠, 목소리. 그리고 바람이라는 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바람이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하다가 밤에는 고요가 된다. 이 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바람을 정말 많이 쐈거든요. 저희가 그 매일미사 TV에 방송되는 매일미사를 미리 녹화를 하는데요. 미사를 이제 같이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 또 CPBC의 제2의 주보성인이신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축일이 10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티스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성상 앞에서 야외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서 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촛불이 계속 꺼질까 봐 걱정하면서 미사를 드리긴 했거든요. 바람을 또 쐬다 보니까 진짜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더웠는데도 바람이 조금 부니까 선선하니 참 요즘 밖에 서 있기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12일에 매일 미사 함께 하시면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는 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지인으로부터 호박 고구마를 얻었어요.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와 꿀을 살짝 넣은 고구마 라떼 준비합니다. 든든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하늘바라기에 사랑이 살아있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호박 고구마 맛있죠. 저는 밤 고구마보다 호박 고구마 파예요. 근데 호박 고구마 계속 얘기하니까 그 나문희 배우님이 한 호박 고구마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고구마 라떼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저 지금 배고픈데 너무 부러워요. 요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8834님은 나정신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신청해요 하셔서요. 네, 두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신청하신 하늘바라기 사랑이 살아있네 듣고요. 8834님의 신청곡 나정신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이어드릴게요.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늘바라기 사랑이 살아있네 이어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있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젊은 시절에 기사가 되길 꿈꾸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한 뒤에는 재산과 또 안락한 삶을 버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지으신 형제자매로 여기면서 사랑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크리스포, 성녀 아우레아 등 11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왠지 많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분들 계시면 문자 메시지 축일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살기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축일이신 모든 분들은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인의 가르침 마음 안에 새기면서 주님과 보다 가까워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님이 10월 4일 타국에서 선교 중이신 김호찬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 축하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호찬 신부님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과 가까운 분이시죠. 네,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생각나는 프란치스코 신부님 또 형제님들 있고 후배도 있네요. 송창환 기자도 프란치스코인데. 네, 프란치스코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이 곡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황영준 신부님이 부르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별님이 신청하셨죠. 김호차 신부님 축일 축하드리면서 나의 선의 꽃 띄워드립니다.

황영준 신부님 목소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들었고요. 나의 선을 꽃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밭을 맡아 돌보던 소작인들이 나옵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 받은 것을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거저 받은 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오늘 주일 또 행복하고 거룩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고영민과 손현이가 함께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5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담당 최영섭 후고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주님을 찬송하리라. 울고든 이들의 모임 그 집회에서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그 손이 하신 일들 진실하고 공정하네. 그 계명들은 모두 참되고 진실하고 바르게 이루어져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네.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 주님 찬양 영원히 이어지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0: 알렐루야.
1: 주님께서 혈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누구하셔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고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내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을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참 예수님.
0: 참 예수님.
1: 예, 모든 사람들은 예, 대부분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물음에 자의 대답을 한 후에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예, 또 묻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말의 뜻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웃들인 나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의 범위는 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임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정당함은 나의 기준에서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에서의 정당함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곧 오늘 독서에서 바울로 사도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가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듯 모든 정당함의 기준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춤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곧 하느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정당한 분은 하느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정당한 분은 하느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느님 참이 받소서. 주님의 넉하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 주 하느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에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더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의지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가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신앙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잔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하리 있는 귀를 생각하시어 교와 내와 저희 지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회심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통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이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알레오니

0: 주님, 저희 모두에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 수고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3: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의 받아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과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김의 모든 얘기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17세기 영국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은 후에 성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은 신앙을 숨기면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반으로 자른 딸기의 형태를 붉은 심장 모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예수 성심을 상징한다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 딸기 문양을 집안의 물건이나 벽에 새겨서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사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 심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김시연의 In My Heart까지 네, 띄워드렸는데요. 붉은 심장 모양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 딸기를 자르면.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에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사실 성공회랑은 크게 교리가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했던 영국도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듣다 보니. 네, 딸기 문양이 그러면 지금도 영국에 제가 영국을 안 가봤는데 영국에 가면 지금도 이런 딸기 문양이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대에게 평화를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또 특별한 날에 또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죠. 오늘 휴일이니까 아마 늦잠 주무시려나요? 그래도 이 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생각나는 곡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으로 유료 문자 메시지 100원인데요.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김태진 신부님의 초대 듣고요. 모란과 건기언이 함께한 못 띄워드립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눈물 그렁그렁한 당신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책 광고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라고 했더군요. 그 소리가 광고 말답지 않게 가슴에 와닿은 것은 그 작가의 어머니를 알아서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있는 내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의 진술을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나절 전철역 앞에서 가슴에 색종이로 만든 꽃을 달고 떡을 파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떡장수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종이꽃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한두 송이 또는 한 바구니의 생화도 어머니에게 바치는 게 요즘 어버이날의 풍속도니까요. 저녁나절 시내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다 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떡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가슴의 꽃도 그동안 생명이 깃든 것처럼 자랑스럽고 싱싱했습니다. 나는 조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순간만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떡을 떠리한 것은 물론이지요. 나이 들면서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병원 신생아실 근처도 까닭 모르게 눈물이 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자나 친척의 경사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을 찾아갔다면 여러 아이 중에 하나와 상면해서 누구를 닮았나 알아보고 장차 잘될 것을 축소해야 하는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눈물 같은 건 날새가 없습니다. 나의 누구누구가 거기 있다를 떠나서 다만 신생아들로 바라볼 때 비로소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이 엄습합니다. 태어날 때 완벽한 무소유, 서로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그 다양성 등 생명에 대한 경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거짓 화려함과 잡스러움을 반성하며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깊은 연민 때문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해 저절로 우러나는 진국스러운 사랑에는 그 밑바닥에 이렇듯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이 곧 피곤해지는 데 반해 연민을 동반한 사랑은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주님, 그럴 때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제 자신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느끼는 당신

우리 사이에서 점점 연민이 없어지면서 그악스러워만지는 징후를 보면 겁에 질려 부르짖습니다. 말세야, 말세가 다 됐어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 잡은 말세의 개념도 결국은 당신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찬미 받으소서.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는 박완서 작가의 책이었죠.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눈물 그렁그렁한 당신의 시선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낭독할 때는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얘기가 너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박완서 작가님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공감도 되는 이야기였죠. 임유리님이 저는 경청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기억 못하는 것도 기억하고요. 상대방 말 들을 때잘 기억했다가 특별한 날이나 의미 있는 날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경청을 잘해서 제가 힘들고 괴로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슬리님 하셨어요. 오, 그렇죠. 와, 근데 너무 대단하시다. 잘 기억했다가 의미 있는 날 선물 하시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을 챙긴다는 게 마음을 쓴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주면 또 많이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좀 동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1053 수민 베드로님은 두 제롬이들 축가로 태양의 창과 석소영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두 어린이는요, 공항동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졸업생이에요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린이집 졸업생들이에요. 귀여운 아이들이겠네요. 제롬이들. 왜 제롬이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또 뭔가 축하할 일인 것 같아서 축하라고 하시니까 축하할 일인 것 같아서 꼭 띄워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 이렇게 방송 토크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골라서 띄워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예,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 듣고요. 석소영이 부르는 태양의 창가 띄워드릴게요.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이어서 석소영이 부른 태양의 창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수도성소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환시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후 자비의 성모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몫이든 성실하게 임했고 동료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지내셨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성심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환시를 체험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 신심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녀의 환시대로 부활 제 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죠. 아, 파우스티나 성녀시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심장 가슴에서 두 가지 빛이 이렇게 팍 나오는 세 가지 빛인가요? 빛줄기가 나오는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축일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리노 있고요. 성 플로라 등 21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녀 플로라, 신나라 플로라 아나운서 오늘 축일인가요? 축일 축하합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축일자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문자메시지로 축하해요 하고 보내주시면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몰래 화살기도 해드리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플로라를 위해서 아나운서를 위해 화살기도 바쳐야겠어요. 노래 듣는 동안 사랑의 날개입니다. 너 고통 속에서.

사랑의 날개, 너 고통 속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전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없는지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스의 마르지 않는 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몇해전부모님과함께제주도성지순례를하면서황경한의묘를찾아간적이있습니다제주도에서다시배를타고섬으로들어가차로도한참을더가야했습니다그렇게도착한곳은바닷가끝자락이었습니다황경한은황사영알렉시오와정난주마리아의아들입니다신유박해때아버지는처형되고어머니는제주도로유배되었습니다당시에두살이었던황경한도추자도로유배의길에올랐습니다전해지는이야기에따르면정난주는아들이평생노비로살게할수없어추자도에아이를남겨두었고그곳의한집안에서거두어져자라게되었다고합니다그이야기를알고묘앞에서니외로움이라는말과간절함이라는말이함께떠올랐습니다부모님과떨어져섬에살아야했던한아이의삶더욱이그묘너머로는어머니가유배되어살았던제주도가보입니다바로그자리에서부모님과함께미사를봉헌했습니다오늘복음에서예수님께서는착한사마리아인의이야기를들려주십니다사제도레위인도쓰러진그사람을보았습니다그럼에도그들은지나갔습니다사마리아인만이달랐습니다그는가까이다가갔습니다복음을다시보면세사람모두그사람을보았습니다보았느냐보지못했느냐가아니라그사람과나사이의거리를누가좁혔느냐거기에차이가있었습니다황경한의묘까지갔던기억을다시떠올려봅니다바다를건너고다시길을달려야닿을수있었던곳입니다그런데어쩌면사람의외로움도그와비슷한것같습니다멀리서보면잘보이지않습니다가까이가야그사람이왜힘든지왜아파하고있는지왜말못하고있는지를볼수있습니다내가그사람쪽으로조금움직여야비로소보이는것들이있는것입니다사마리아인은바로그거리를건너갔습니다그래서예수님께서는누가너의이웃이냐고묻지않으십니다누가이웃이되어주었느냐고물으십니다내주변에누가이웃인가를따지는것보다오늘나는누구에게이웃이되어주고있는가말씀을살아간다는것은바로그질문에서시작합니다그냥지나칠수도있던한사람에게한걸음더다가가는것그렇게사람과사람사이의거리가좁혀질때복음이말하는사랑도시작됩니다
1: 연중제27주간월요일에보내드린오늘의강론지금까지천주교원평성당보좌성정엽신부였습니다내일도성정엽신부의강론이계속됩니다이프로그램은복음의기쁨을전하고사랑을나누는가톨릭신문협

0: CPBC FM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은행. 노랗게익은 알맹이를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데 막상 길에 떨어진 은행 열매의 냄새는 참 고약하죠?

은행 열매의 겉껍질에는 냄새를 만드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악취를 풍기는 건데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쁜 면만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쏙 드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을 수 없거든요. 조금 고약한 구석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분명히 괜찮은 모습 하나쯤은 있잖아요. 오늘은 서로의 좋은 것만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그러려니 은행 냄새 지나가듯 슬쩍 지나쳐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하이라이트. 어쩔 수 없지 뭐. 이 노래로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은 참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길에서 은행 열매를 하나를 잘못 밟은 날에는 민폐 그런 민폐가 또 없습니다. 그 맛있는 은행에게도 이런 고약한 면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로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별로일 순 없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을 수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눈 꾹 감고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문화예보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동묘에 장난감 가게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추억의 장난감부터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팔아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나요? 어릴 때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도 재밌게 놀았잖아요. 추억 속 그 놀잇감,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그리고 신형원의 개똥벌레.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가족을 떠나보낸 뒤 큰 슬픔에 잠긴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던 어느 날 작은 블록 장난감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하나씩 맞추고 또 하나씩 끼우면서 눈앞의 작은 조각에만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어느새 멋진 성당 하나를 완성했고 완성된 블록을 바라보는 순간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다만 그 시간만큼은 슬픔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때로는 어른들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거워진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죠. 오늘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잠시 손에 잡히는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맡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작은 장난감 블록을 조립했을 뿐인데 그 시간만큼은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었겠죠. 장난감 블록 맞추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슬픔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을 쉬게 해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들은 어린 시절 어떤 장난감이 생각나시나요? 이런 블록 장난감 어른이 되어서도 모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억나는 추억 속 장난감 이야기,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서유석 아름다운 사람, 박강성 장난감 병정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 추억 속에는 어떤 장난감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7922님, 고무줄 호스에 튜브 같은 걸 뽁뽁뽁 누르면 그 바람으로 말이 움직이는 장난감 생각이 나요. 강릉 단호장에 갔을 때 엄마가 사주셨었는데 엄청 어릴 때인데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신기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고무줄 호스에 그 동그란 것도 달려있어가지고 뽁뽁뽁 누르면은 말 움직이는 거. 단호장, 강릉 단호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다. 그죠? 1022님. 어릴 때 오빠가 뱀 장난감으로 엄마를 놀래켜준다고 던졌다가 그 뱀으로 대차게 맞았습니다. 아우, 지금 생각해도 웃겨. 지금 그 장면이 웃긴 건가요? 아니면 오빠가 꽃이다 싶어가지고 웃긴 건가요? 아싸, 오빠 맞는다 이 생각이 웃긴 거예요? 아니면 그 장면이 웃긴 거예요? 0122님께서는 지금은 틴케이스라고 하는 쿠키 들어있는 철통에 종이 인형을 잔뜩 모아놨었어요. 진짜 보물이었는데 그 안에 공깃돌도 넣고 가짜 보석 반지도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그립네요. 맞아. 진짜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도 그 어렸을 때 종이 인형 자르고 옷 입히고 이거 했던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어깨 정도의 어깨 같은데 조그만 홈이 있어가지고 종이 그 옷걸이 같은 걸 딱 끼면은 입을 수 있잖아요. 종이 인형이 옷을 바꿔서 입을 수 있잖아요. 하,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 아, 막 깨끗하게 예쁘게 오리고 싶은데 막 그 어릴 때니까 이 근육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막 예쁘게 오려지지도 않고 전 그때부터 완벽주의였나 봐요. 예쁘게 오리고 싶었는데 안 오려져가지고 맨날 아빠한테 막 오려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은 그 우둑둑둑둑 점선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0612님 저 어릴 때는 돌 하나만 있어도 재밌게 놀았죠. 비석, 치기, 땅 따먹기 하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흙을 밟으며 노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맞아. 땅 따먹기 이런 거 했었는데, 그쵸? 저는 막 뭐 모래바닥에서 놀지도 않았지만 아파트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분필로 땅 따먹기 이거 그려가지고 막 놀고 그랬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은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그 창문으로 누가 내려왔다는 걸 보아가지고 또 따라 내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꺄르르 애들 소리 나면은 또 같이 놀고 내려가서 놀고 엄마한테 나가고 싶다고 찡찡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추억 속 장난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0612님 돌 하나만 있어도 재밌게 놀았죠 라고 보내주신 061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두 곡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노래는 세븐틴의 예쁘다, 10cm의 그라데이션.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7091님, 오늘은 꼭 화장실 성공하자. 다이어트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른 아침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 얼마나 답답할지 알 것 같습니다. 7091님, 화이팅! 유산균도 잘 챙겨 드시고 요거트도 잘 챙겨 드시고, 자, 오늘은 꼭 성공하시길 파이팅입니다. 6612님, 자동차 기름이 없는데 주유소 들르기 귀찮다고 매번 미뤘거든요. 이러다가 오늘 차 설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주유하기 외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들을 말이 없네요. 왜냐면 저도 자주 이러기 때문이지요. 매번 보험사 전화번호가 뭐더라? 암기하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정말로 가다가 설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자, 오늘 꼭 주유하시고요. 아, 참 이거 요즘 기름값도 비싸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래도 꼭 주유해서 더 큰 불상사가 없기를 6612님 응원합니다. 0921님, 남편이 얼마 전부터 뜨끈한 소고기 묵국 먹고 싶다 그러는데 잔뜩 만들어 놓은 카레가 있어서 안 끓여줬었거든요. 오늘은 꼭 소고기 사서 소고기 묵국 끓여주려고요. 맛있다! 저도 끓여주세요! 저도 소고기 묵국 좋아합니다. 남은 카레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얼른 불러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고요. 오늘의 지니 뽑을 테니까 얼른 문자 보내주세요. 루시 개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915님, 수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아직도 책을 안 읽었어요. 오늘은 차분하게 책 읽기! 그쵸, 이 독서 모임이 처음에는 너무 재밌겠다 시작했는데 점점 좀 그 책 읽는 압박이 있어. 맞아, 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3212님, 운전하면서 짜증 안 내기를 다짐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짜증만 내는지, 운전할 때 제 모습 찍어놓으면 저는 사회생활 끝날 거예요. 우리 지난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죠. 비상 깜빡이의 마법. 운전하면서 짜증 안 내고 그 비상 깜빡이의 마법으로 서로서로 좋게 좋게 둥글게 둥글게 우리 교통질서 지키자고요. 자, 그럼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진위를 뽑아봅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3212님께 짜증 달래드리려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1부 마무리할게요. BMK 일어나 김조환 다시.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핫펠트 새 신발 이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2: 펄!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0: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세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른 이제는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왠지 이거 응원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좋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을 남아버렸네. 자, 좋던 날이 가고, 사랑한 날도 가고, 이제는, 헐, 슬픔만 남아버렸대요. 우리 보기들은 좋던 날, 사랑한 날이 가고 나니까, 뭐만 남으시던가요? 슬픔만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방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른 이제는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른 이제는 듣고 왔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좋던 날, 사랑한 날을 다 보낸 후에 뭐가 남게 되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7301님, 지난 여름 큰맘 먹고 우리 다섯 식구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드디어 그때 카드값을 다 갚은 것 같네요. 좋은 날을 보내고 오면 남는 건 빚뿐입니다. 맞아. 여행 가면은 막 도파민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신났는데 다녀오면, 여행을 다녀오면 남는 건 카드값, 카드빚. 아 참, 갈 땐 좋은데 돌아오면 또 아 무겁네, 무거워. 225 하나님, 좋은 날, 사랑한 날 보내고 남는 건 사진이요. 저는 사춘기 아들 속썩일 때마다 아이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쵸? 좋은 날, 사랑한 날 보내고 남는 건 사진. 맞아. 저도 사진 찍어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뭐 여행 가서도 그렇고 사진 찍어놓으면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좀 다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6911님, 여름에 휴가라고 먹고 가을에 만난 거 많다고 먹고 추석이라고 먹고 주말이라고 먹고 좋은 날 다 가고 나니 남는 건 살 뿐입니다. 이건 복디가 보낸 건가? 여름에 휴가니까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을에 제철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고 추석이라서 먹고 주말이라고 먹고 기분 나빠서 먹고 행복해서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남는 거는 살, 남는 거는 몸무게뿐입니다. 2236님, 20, 30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소리 지르며 이제는 춤추던 기억이 나네요. 좋던 날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웃음이죠. 지금도 이리 노래를 들으니까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는데요. 아, 이 노래에 대한 추억 덕분에 웃음이 난다. 다행이에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행복한 기억, 추억을 또 더듬어 보셨나요? 9123님, 추억 속의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결국 남는 건 슬픔이 아닌 추억 아닐까요? 안 좋았던 일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나를 키운 자양분이 되어주더라고요. 그쵸, 맞죠. 지금은 너무 크게 힘들거나 뭐 지쳤어도 나중에 기억하면은 그게 되게 별거 아니게 되고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일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막상 내 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생각을 깊이 깊이 새겨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마지막 읽어드린 사연 912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건 슬픔이 아닌 추억이다. 이 말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장나라 스윗 드림 듣고 월요일 코너 박현민의 문화예보로 돌아올게요.

0: 한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드디어 10월 극장가에 불어오던 신작 소나기를 지나 이제 거대한 영화의 바다가 열릴 차례입니다. 체감 시네마

0: 수는 매우 높음인데요. 박현민의 문화예보 지금 출발합니다. 박현민의 문화예보.
1: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또 볼만한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1: 네, 이제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 오면은 하고 싶었던, 고대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0: 가을이 오면
1: 네.
0: 가을이 오면 네. 저희 집이 이제 이사 와서 겨울에 이사 왔었거든요. 지금 집에 바깥이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가을에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색색이 좀 바뀌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
1: 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는 맞아. 거잖아요. 집에서 특히 자연을 그냥 한 자리에서 우리 집 안에 앉아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인지.
0: 맞아요. 행복합니다.
1: 네, 저는 알 것 같은데. 아, 진짜 가을을 산이 얼마나 또 아름다울지 나중에 아름다우면 저희에게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이번 한 주는 연휴 끝나고 나서는
1: 네.
0: 그냥 바쁘게 뭔가 모든 게 흘러가잖아요.
1: 그쵸, 그쵸.
0: 밀렸던 일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정신없이 아니 연휴에도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네. 또 정신없나 싶어요. 뭔가 벌려놓은 일이 많다. 뭔가 올해 처음으로 어쨌건 교수 일도 시작하고 여전히 이제 학위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일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출판사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계시죠?
0: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거든요. 제가 제 방 90에 겨우 이제 꼬꼬마인데 네. 좀만 더 지나가면 지금처럼은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체력이 한계가 좀 와서
1: 네네.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좀씩 줄여가는 연습을. 그럼 알잖아요. 저 3능. 느릿하고 느긋하고 느슨하게 사는 게 저의 인생 목표라서 그것을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반가운 이분 눈물의 여왕 김지원 씨가 드디어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판타지를 듬뿍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 신작이 공개됩니다.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와 조선 총독부의 엘리트 통역 첩보 로맨스가 주말 안방 극장을 찾아옵니다.
1: 소식, 반가운 컴백 소식이네요. 눈물의 여왕 김지원 배우가 드라마로 복귀를 한다고요.
0: 네, 반가운 이분이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1: 세상에나.
0: 바로 배우 김지원 씨인데요. 눈물의 여왕 이후에 정말로 오랜 공백기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1: 네?
0: S본부의 새 금토 드라마인 닥터 X 하얀 마피아의 시대로 컴백합니다.
1: 오, 닥터 X라 함은 의학 드라마인가요?
0: 맞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 어떤 그냥 단순히 의학 드라마는 아니고 메디컬 느와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실패도 타협도 없다는 어떤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거대한 부조리를 깨부수는 수술방의 미친 개. 발음 조심해요. 이 개가 그 도그 개가 아니고 개여이 겨입니다.
1: 그건 무슨 뜻이죠?
0: 이름이 개수정이에요. 캐릭터 이름이 개수정이라서 오해하지 마시고 수술방에 미친 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통쾌한 어떤 매지컬 느와르인데요. 예를 들면 중증외상센터 기억하시잖아요.
1: 그렇죠. 주지훈 씨 나온.
0: 맞아요. 백강혁이라는 그 압도적인 캐릭터가 나왔었고 그걸 주지훈 배우가 소화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천재의사. 뭔가 느낌이 약간 성별만 바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그 하이퍼나이프였나?
0: 맞아요.
1: 그죠? 그분이 약간 더 비슷한 것 같아요.
0: 뿌듯한 것 같아요.
1: 아,
0: 뭔가
1: 그래요?
0: 이제 드라마 작품 얘기들이 하나씩 스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오히려.
0: 하이퍼나이프는 박은빈 배우와 설경구 배우가 나왔던 그게 느와르 작품이에요.
1: 그쵸.
0: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의 두 명이 주인공이고 아. 살인을 막 저지르고 둘 다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세게 나왔지만 지상파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개했던 게 디즈땡 오리지널 아. 시리즈였는데 그렇게 완전 느와르로 가지 못하고 약간 뭔가 부조리를 깨부수는 통쾌한 어떤 천재 의사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오. 여기서 뭐 살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죠. 네.
1: 이 원작이 따로 있네요.
0: 네, 일본의 히트작인데요. 닥터 X 외과의 다이몬 미치코를 원작으로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김지원 배우 하면은 바로 전작인 눈물의 여왕도 떠올리지만 좀만 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태양의 후예 기억하시나요?
1: 벌써 10년인가요?
0: 벌써 10년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김지원 배우가 군인으로 나왔지만 거기에서 역할이 군의관이었어요.
1: 맞아요.
0: 네, 아, 기억하시는군요.
1: 네네.
0: 군의관으로 활약했으니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어쨌건 의사로서 가운을 입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캐릭터로서에도 경력직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경험이 있으니까 의사로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력직 캐릭터입니다.
1: 오.
0: 이 드라마의 연출을 누가 했을까 궁금해서 보면은 악기 혹시 좋아하셨나요?
1: 아, 너무 좋아했죠.
0: 아, 너무 섬뜩했죠.
1: 김태리 배우가 나왔잖아요.
0: 맞아요. 전 김태리 배우가 너무 그때 이후로 좀 무섭게 아직도 보이는데 이 악기를 연출했던 이정린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아서 연출을 맡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학 드라마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중년 배우들이 네? 자기 역할을 좀 잘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보고 좀 안심을 했어요. 이정은 배우와 손현주 배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 드라마에서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는 연기파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연기파 배우들이 또 경력직, 확실한 경력직 이정림 감독님이랑 어떤 또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판타지를 잔뜩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 소식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가 반가운 김지연 씨 소식이었지만 네. 좀 뭔가 무겁잖아요.
1: 그쵸.
0: 그럼 또 저희가 또 이제 가벼운 소식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로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코 신작 판타지를 듬뿍 버무린 땡플릭스 시리즈 나를 충전해줘. 제목이 또 이제 좀 아주 직관적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나를 충전해줘.
1: 뭔가 충전하는 전기맨이 나오는 건가?
0: 뭔가 이게 로맨스가 나오면 충전 이러면서 막 퐁하고 이런 거 우리 또 오글거리는 거 많이 그쵸? 봤잖아요. 충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충전?
0: 근데 아니에요. 진짜 충전입니다.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1: 우와.
0: 이 인공심장 배터리가 방전돼요.
1: 세상에. 그럼 큰일 나는 거 큰일 아니에요?
0: 큰일 나죠. 이게 위기죠.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판타지가 접목이 됩니다. 전기 능력을 지닌 여자가 있어요.
1: 어머나, 전기를
0: 접촉을 하면 전기가 감염이 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1: 네.
0: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기상천외한 충전 로맨스를 다룹니다. 당연히 어쩌면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요.
1: 아~
0: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신선하고 판타지하죠.
1: 네.
0: 인공심장을 달고 있는 재벌 3세 백호랑 역의 김영광 배우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체질의 나보배 역은 최수빈 씨가 맡았습니다.
1: 오.
0: 뭐 예상을 또 해볼까요?
1: 네.
0: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재벌 3세 남자가 내가 인공심장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 충격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성이 있어 우리가 계약관계를 맺어요.
1: 네.
0: 그렇게 시작합니다. 알죠? 티격태격하다가 또 이게 너밖에 없다 이렇게 또 사랑에 빠지는 내가 사실은 널 사랑해 또 이런 달콤한 법칙 알면서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되게 유치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신작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뭔가 막 느와르, 메디컬 느와르 얘기하다가 로코로 또 넘어가니까 몽글몽글해지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언제 공개가 된다고요?
0: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땡플릭스다 보니까 10개 회차가 한꺼번에 공개가
1: 우와.
0: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내가 할 일이 마땅히 없다 이러면 한두 편 보고 재미있으면 정주행하면은 주말이 순삭합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소식 알아볼게요. 노래 치즈 로망스.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치즈 로맨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드라마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 그리고 조선통독부 엘리트 통역의 첩보 로맨스. 이 소개부터가 확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어쩌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안방극장의 최대 기대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사실 근현대사를 다룬 이런 시대극들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0: 네.
1: 극장가의 지금 박스오피스 1위가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저희가 소개했던 암살자들입니다.
0: 네,
1: 암살자들이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화제를 모았던 그 메이드 인 코리아 2 역시도 있던 시대극을 다뤘었잖아요.
0: 다 봤잖아요, 저.
1: 네. 근데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모르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책에서도 많이 봤고 뭐 어떤 시사나 뉴스에서도 많이 봤던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역사 외에 어떤 상상력을 한 스푼 정도 얹어서 몰입감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 오.
1: 이번 작품 역시도 그런 흥행 공식에 좀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티본부의 새로운 토요일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입니다.
0: 100일의 거짓말. 네.
1: 좀 재밌어 보이는 제목이잖아요.
0: 네.
1: 밀정이 된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가 주인공인데요.
0: 밀정이 된 거예요?
1: 이미 여기서 너무 신기하죠.
0: 그렇죠.
1: 소매치기예요. 근데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인데 밀정이 됩니다. 독립군의 밀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조선총독부의 엘리트 통역관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100일간의 첩보 로맨스입니다. 이 소매치기가 김유정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0: 네.
1: 그 엘리트 통역관, 총독부의 엘리트 통역관을 박진영 배우가
0: 아, 이미 비주얼은 성공.
1: 일단 투샷이 잡히는 순간
0: 기대.
1: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또 이제 말하자면 좀 둘의 관계가 적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한 명은 조선 총독부의 일제치하에

0: 조선 총독부의 엘리트 통역관이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리고 한 명은 밀정이에요.
1: 네.
0: 독립군의 밀정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가 펼쳐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장르가 첩보 로맨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시작됐던 관계가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싹트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면 사실 이제 이런 설정에서 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밀정이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일제가 독립운동 진영에 심어둔 어떤 스파이를 떠올려요. 영화 밀정도 그쵸, 그랬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독립군을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스파이를 심는 게 밀정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으로 독립군이 조선총독부 임시정부에 밀정을 심는다. 근데 그 밀정이 또 소매치기다. 되게 재밌는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와.
0: 그리고 또 통역관이라는 설정이 네.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통역이라는 역할이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그쵸. 말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1: 네?
0: 그렇다 하면은 내가 고지고대로 진실을 전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거짓을 전달할 수도 있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마음대로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통역관이라고 하면은 또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사랑 통역되나요? 떠올려보시나요? 아우! 우리 또 얘기 많이 했었죠. 재밌게 봤잖아요, 둘 다.
1: 아우!
0: 김선호 배우와 고윤정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이 이사랑 통역되나요에서 김선호 배우가 다중통역사로 나왔었잖아요.
1: 네.
0: 그 통역이라는 걸 중간에서 하면서 또 사랑에 빠졌지 않습니까?
1: 아유, 빠졌죠.
0: 뭐 자기의 마음을 막 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박진영 배우가 통역관으로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통역을 하면서 또 내 마음을 또 전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김선호 배우의 통역을 이 박진영 배우의 통역이 뛰어넘는 로맨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이런 비교 선상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뭔가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0: 저도 이거 너무 기대라고 있어서 최대 기대작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딱 사실 이제 지난주에 막을 내렸던 포엔즈 끝나고 하는 건데요.
1: 네.
0: 누가 연출했는지가 또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1: 그쵸.
0: 아무리 내용이 좋고 배우가 좋아도 재미없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낭만닥터 김사부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출했던 유인식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아 재밌겠다. 투합도 좋은데 내용도 약간 설레었는데 연출까지 좋은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100일의 거짓말, 저는 또 이렇게 시한부를 다는 거 좋거든요. 100일이라는 어떤 기한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100일 동안 뭐가 됐든 간에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이게 만약에 왜 연애에서 항상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타이밍인데 우리가 이제 10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어떤 가지고 생활한다면 뭔가 좁아짐이 날 수도 있고 뭔가 빨리 아니면 느릿하게 또 템포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재미가 이 타이틀 안에 100일의 거짓말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자,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문화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문제 내주시죠.
0: 와, 좀 어렵네요. 다음 작품 중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밀정,
1: 2번
0: 암살,
1: 3번
0: 접속.
1: 네, 다음 작품 중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0: 밀정,
1: 2번
0: 암살,
1: 3번
0: 접속.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내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써니힐 두근두근.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이번 주 픽! 우리 평론가님의 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1: 오늘의 메인 픽은 바로 내일이죠. 10월 6일 화요일부터 딱 열흘간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를 뜨겁게 달굴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0: 아,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즌이 돌아왔군요.
1: 맞아요. 가을을 여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죠. 네.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작품과 어떤 배우들이 부산을 찾는지 미리 알고 가면 또 더 재미있을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왔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영화제 때마다 이제 부산 부국제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개막작이 뭐냐. 개막작이 뭐냐가 약간 전체적인 영화제 흐름을 잡거든요.
0: 네. 근데
1: 이번 개막작은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입니다.
0: 뭔가 되게 감정적이다.
1: 이미 뭔가 서정적이고 감정적이죠. 네. 이 김종관 감독님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 혹시 좀 약간 독립영화 좋아하신 분들은 좀 많이 봤을 분들이 있을 텐데 더 테이블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 거기 안에서 한예리 배우, 정유미 배우, 정은채 배우, 임수정 배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한 영화에 독립영화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의 영화가 더 테이블인데 좀 감성적으로 흘러가는데 딱 이 영화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저는 페르소나 밤을 걷다가 더 익숙한 것 같긴 해요.
1: 그거 보셨나요?
0: 아이유가 주연으로 맞아, 맞아. 나와서
1: 이거 네 보신 분이 흔치 않아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0: 아이유 씨가 저는 영화에 나온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밤을 걷다가 굉장히 서정적 그 여러 가지 맞아요. 편 중에서도 가장 서정적인 편이잖아요.
1: 너무 대단합니다. 저 약간 흐뭇합니다. 약간 저 덜 대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아마 땡플릭스에 아마 있었던 거라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0: 맞아요,
1: 깔리는
0: 맞아요.
1: 영화가 또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면 사람들이 요즘 세대들이 잘 버티지 못해요.
0: 하지만 배우가 워낙 또 화려했었어가지고
1: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0: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무슨 내용일까요?
1: 낮과 카페라는 어떤 단일 공간에서 4쌍의 커플이 등장해요.
0: 네?
1: 그 4쌍의 커플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일상의 미세한 감정을 포착해내는 로맨스물입니다. 앞서 더 테이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게 더 테이블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펼쳐졌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쌍의 커플이 등장하는데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김민아 배우, 한선아 배우, 이희준 배우, 심은경 배우, 김동희 배우 등 정말 들어보면 주연을 여기저기서 했을 법한 분들이 다 나와서 4쌍의 커플들 중에 한 분으로 나와서 정말 탄탄한 연기를 갖춘 배우들이 앙상블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대한 블록버스터의 어떤 스케일이나 자극적인 서사는 없는데
0: 네.
1: 사람과 관계의 결을 정말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이 31번째 부산국제영화제 축제 첫 문을 연다는 부분이 꽤 인상적입니다.
0: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1: 전설적인 배우의 방문과 스크린 밖 별들의 향연입니다. 올해 아시안 영화인상의 주인공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이 양자경 배우이거든요.
0: 그쵸?
1: 양자경 배우가 정말 거의 10년 만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막식 참석은 물론 그녀의 빛나는 어떤 필모그래피를 되짚어보는 특별기획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자경 배우도 볼 수 있고 양자경 배우의 작품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0: 양자경 배우가 에브리띵 올 앳 원스에 나온 그분이죠.
1: 맞아요. 맞습니다. 저에게는 와호 장령으로 더 알려져 있지 않나요? 아니, 요즘 작품 말씀하시지 말고요. 와호 장령이죠. 어쨌건 이런 어떤 부분에 액터스하우스가 마련됐는데 교감을 위해서 김고은 배우, 김민아 배우, 류승룡 배우, 신민아 배우, 이민호 배우, 주지훈 배우가 직접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연기 철학도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0: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1: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미리 짚어본 어떤 화제작들의 출격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이창독 감독님의 8년 만에 신작인 가능한 사랑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0: 그쵸.
1: 이런 얘기를 다룬 적 있죠. 지금은 이제 이미 개목을 했죠. 이 작품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아이콘 섹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내 관객을 또 만납니다.
0: 오호호.
1: 또 제가 각별히 주목했던 K로판의 새로운 장이기도 한데
0: 네.
1: 디즈땡의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여기에서 먼저 첫 선을 보여요. 재혼 황후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 약간 예고편 난리가 났었는데 네. 정말 어떤 시대극인데 어떤 서양의 왕궁에서 펼쳐지는 이런 시대극 같은 얘기가 신민아 배우, 주지훈 배우 뭐 등등의 이세영 배우와 이종석 배우까지 출연을 하는 어떤 작품이거든요. 재혼 황후. 이게 이제 디즈땡을 통해서 선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이 부산국제영화에서 먼저 첫 선을 보인다고 해요.
0: 오,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10월 6일 화요일부터 딱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0: 오, 부산 전역에서 우리가 함께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걸까요?
1: 맞습니다. 뭐 남포동이나 해운대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이제 각 극장들에서 상영작들이 상영을 하는데 영화의 전당 많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서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니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산을 향해서 기분 좋은 안테나를 세우거나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 Man in a Movie.

0: 역시 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문화 예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데이식스 Man in a Movie였고요. 자,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중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우리 평론가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 3번 접속입니다.
0: 선물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스크린 속의 다른 이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의 일상을 조금 더 선명하고 따뜻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 극장이든 안방이든 마음을 울리는 좋은 작품 한 편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현민이었습니다.
0: 문화예보관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님 보내드리면서 어쿠스틱 콜라보 영화처럼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일은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원 서재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떤 책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곡 신승훈, 김고은,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분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 옷을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손에 잡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의 느낌. 알람 시계가 울려서 5분만 더 10분만 더 외치며 토끼 잠을 정하던 그때 불현듯 오늘은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느낌. 딱 그거 아닐까요? 대체 공휴일의 그 반가움이요.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로 황금 연휴가 이어진 반가운 월요일입니다. 우리 참전가 여러분은 어디서 기분 좋게 이 아침을 맞고 계신지요? 그야말로 참 좋은 오늘이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10월 5일 참 좋은 대체 공휴일로 이어진 황금 연휴의 연속인 월요일입니다. 첫 곡은요. 몽키스 데이드림 빌리버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피스녀입니다. 그 5만원짜리 지폐